0: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첫 곡은요. 조지 벤슨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나무에 기대서 쉰다는 글자의 한자 휴식할 때 휴라는 글자가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기대 쉬어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나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늙는다고 투정하지 않아요. 묵묵히 나이테를 만들어가죠. 나이테는 햇빛 좋은 날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비바람을 견딘 시간도 그리고 몹시 춥고 메말랐던 계절도 모두 나이테로 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나이테가 있죠. 울고 웃었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 마음도 우리 안에 한 줄의 무늬로 남아있죠.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아쉬운 것은 또 아쉬운 대로, 아우, 잘 지내왔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디에서 8월의 마지막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과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 은빛소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함께합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고 슬픔이 슬픔을 알아본다. 그러나 짠내 나는 인생을 지내와야 달달한 인생의 고마움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고 뜨거움이 있어야 시원함을 알 수 있듯이 여름 내 흘린 구슬땀이 알알이 결실의 보석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수녀의 마음 순례.

만날 때는 힙하게, 헤어질 때는 쿨하게. 상처도 남기지 말고 미련도 남기지 말자며 마음에 반듯한 방음벽 하나쯤 세워두는 것이 요즘의 지혜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마음 쓰지 않고 미련하게 기다리지 않고 가볍고 깔끔하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 그런데 사랑 앞에서 서면 그 세련된 공식들이 힘을 잃고 맙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밤새 편지 한 장을 썼다 지우던 일. 처음 마주친 눈빛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기울던 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환해졌다가 다시 흐려지던 일. 답장 하나를 기다리며 몇 번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그 유치하고도 간절했던 시간까지. 여든을 바라보는 가왕의 노래 바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통통 튀듯이 경쾌한 리듬인데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덩달아 뜁니다.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이렇다고, 심장이 이렇게 뛴다고 그는 여전히 청춘의 목소리로 노래하죠.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떨림만큼은 좀처럼 늙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까지나 설렘으로만 머무는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흐르면 사랑은 기다림이 되기도 하고 돌봄이 되기도 하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문득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아픈 아내 곁을 지키던 그는 숨이 멎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전 아내 없이 못 살아요. 그랬던 그가 며칠 뒤 담담한 목소리로 장지를 예약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놓을 수 없을 것 같던 손을 마침내 놓아주는 일. 어쩌면 그것도 사랑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안녕을 만납니다.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편안한 안, 편안할 녕.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같은 두 글자로 그 사람의 평안을 빕니다. 안녕이라고. 잘 가라 말하면서도 걱정하고, 놓아주면서도 그리워하고, 돌아서면서도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마음. 촌스럽고 느리고 참 미련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오래 사랑하게 하는 건 어쩌면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멀어져가는 것들과 작별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도, 당연해서 귀한 줄 몰랐던 순간도 언젠가는 보내주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쯤은 너무 빨리 달리느라 어딘가에 두고 온 나의 낡은 마음 하나를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달아 없어지지 않는 마음. 돌아서고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조금은 둔하고 조금은 미련한 마음. 그래서 오래도록 따뜻한 마음. 세상은 점점 더 쿨해져도 사랑만큼은 그렇게 쿨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대, 당신의 그 오래된 사랑도 여전히 안녕하신가요?

세르지오 멘데스 Never Gonna Let You Go 함께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 은피스녀 라디오에서 은피스녀의 마음술래 오늘은 사랑은 쿨할 수 없어서 라는 김영우 스녀 에세이 함께 나눴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자존심 때문에 삐질 경우가 많죠. 왜 내가 먼저 전화해? 이번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뭐 이런. 물론 연인 사이도 그렇지만 부부나 부모, 자식, 형제 사이에도 참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물러서지 않다 보면 그런 작은 서운함이 나중에는 꽤 먼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이에 사랑이 조금씩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안해, 먼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사랑은 쿨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미련해서 오래가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REO 스피디 웨건 Can't Fight This Feeling The Association Chelsea

알리오 스피디웨건 Can't Fight This Feeling, The Association, Cherish. Cherish,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만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알겠는데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고요. 특히 아버지가 더 그렇죠.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자식이 장성한 뒤에 그때 좀 안아줄걸, 잘해줄걸, 사랑한다고 말할걸 라고 뒤늦게 아쉬워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태주 시인은요, 딸에게는 그 마음이 담긴 책을 골라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그런데 돌아보니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그런 자화상 같아서 공감이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도 좋고

어떤 선물도 좋고 짧은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닿아야 한다는 거죠. The Grassroots, I'd Wait a Million Years, Case and the Sunshine Band, Please Don't Go.

The Grassroots, I'd Wait a Million Years, Kiss and Sunshine Band, Please Don't Go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악뮤의 노래 제목인데요. 정말 솔직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하니까 놓아준다고 하지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쉽게 놓아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싶고 내 옆에 오래 두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순간들, 이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늘 하나처럼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각자의 사람을 만나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갖고 서로가 자기답게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게 또 부부의 사랑이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우, 내가 보기엔 저 길로 가면 넘어질 것 같아. 꼭 그 길로 가겠다고 하면 대신 길을 정해주고 싶고. 그런데요, 넘어질 자유까지 믿어주며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참 어려운 사랑일 겁니다. 놓아준다는 건 사랑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붙잡아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놓아준다는 말은 어쩌면 그냥 마냥 아름답진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바라봐주고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랑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 그리고 빵톡으로도 나눠주세요. 해리 닐슨 Without You, 마이크 잭슨 Shy the Carrot, I Just Can't Stop Loving You.

해린 윌슨 Without You, 마이클 잭슨 쉐다 게렛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있을 때 잘해. 쉬운 말인데 정말 함께 살다 보면 이게 또 제일 어렵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라고 미루죠. 제가 아는 신부님께서는요, 제가 나중에라고 말하면 싫어하셔요. 나중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 지금 정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라는 거 약속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고맙다고 말해야지.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난 뒤에 소중함을 알아보는 것보다 곁에 있을 때 알아봐주는 것. 그래서 늘 지금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라는 한마디가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코모도어스 스틸

코모도어스의 스틸이었어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 한 줄 한 줄 늘어나고 그 결도 저마다 다른 무늬를 만들어가죠. 우리도 그렇죠.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도 마음의 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결을 알아봐주고 서로의 세월을 품어주는 것이 오래된 사랑의 깊이겠죠. 몸은 세월 따라 조금씩 늙어가도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빛깔을 품어갈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점점 더 쿨해져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조금은 미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쿨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전가자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제임스 잉그램 Just Once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나무는 가느다랗고 구불구불한 가지가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가지 끝에는 분홍빛 꽃이 피는데요. 주름진 꽃잎이 마치 레이스처럼 화려해서 여름 내내 시선을 끄는 이 꽃, 바로 배롱나무 꽃입니다. 배롱나무 꽃이 피면 여름이 시작된 것이고 배롱나무 꽃이 지면 여름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지금은 꽃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꽃송이 사이로 멀지 않은 가을을 기대하며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avant tout. Écoute-moi, je vais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노래 가자 쇼쇼트. 쇼쇼트란 프랑스어로 이렇게 좀 말썽꾸러기 뭐 이런 사람을 좀 다정하게 재미있게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소프라노 클레런 맥파든의 노래 클레어 쉐발리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크 이베르의 무리의 아침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라비니어 메이엘의 하프 연주입니다.

자크 이베르의 무리의 아침 들으셨습니다. 라비니아 메일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언제나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음악 작품을 듣기도 하고 또 작곡가나 연주자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기도 하고 또 역사 안에 오늘 8월 3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SNS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전 세계 남자 수도원 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수도회가 어딘지 쭉 그 순위라 그래야 될까요? 순서대로 나온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음악사에서 예수회의 공로, 공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회는 시작부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금방 얼마 후부터 예술을 이 선교 또 이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또 미술 음악 분야에서 모두 예수회 수도회나 혹은 수도회 후원을 받은 음악 문화가 화려하게 굉장히 피어났는데요. 가령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 마카오에서 시작돼서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예수회 이 선교사들이 서양 음악을 널리 전파해서 이 북경 자금성의 궁전에서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가 울려 퍼질 정도로 음악을 널리 전파했죠. 또 미술이나 또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음악 작품은 예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17세기,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작품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샤르팡티에는 본래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예수회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는 본래는 그 기스 가문에서 음악가, 궁정음악가로 근무했지만 자신의 고용주였던 마담 드 기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이생 루이 르랑 성당의 학교에 음악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최만년까지 예수회와 함께 예수회에 소속된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악 작품도 많이 달라지게 됐는데, 예수회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같은 작품을 널리 퍼뜨리고 또 옹호하고 후원했습니다. 샤르팡티에는 이 시기부터 이 예수회 학교를 위해서 쓴 다양한 음악 극작품들이 돋보이는데, 그중 가장 규모도 크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당시 이생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는 이 파리 오페라 극장의 전문 가수, 그러니까 뭐 당대 프랑스 최고의 성악가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가수들을 기용해서 음악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샤르팡티에도 이 예수회를 위해 일하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잘쓸수 없었던 오페라를 마음 먹고 쓴것 같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종교적인 내용을 갖추었을 뿐 다른 쪽으로는 모든 면에서 그냥 오페라입니다. 당시 프랑스 오페라죠. 음악 비극 형식, 프롤로그에 오막이 붙는 음악 비극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실상 현대에서는 의상과 이 세트를 갖춘 오페라 형식으로도 연주가 됩니다. 전혀 위화감이 없죠. 이 제목 그대로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이야기.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성서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좀더 극적인 드라마에 어울리게 약간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샤르팡티에는 이 종교음악의 대가답게 당대 오페라의 형식을 잘 살리면서도 이 극적인 내용, 또 오페라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 담긴 깊은 감정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에 다시 살아난 걸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투 전에 사울이 이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라든가, 전투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도 세상을 떠나고 요나단도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승리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피날레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에서 마지막 장면, 피날레 부분, 즉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어가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그 장면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테너 레이나우드 반 메헐렌, 소프라노 카롤린 아르노, 바리톤 다비드 위트차크. 여기서 소프라노가 이제 요나단 역이고 테너가 다윗, 바리톤이 사울 역입니다. 가에탕 자르가 지휘하는 마르그리트 루이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겼다. 모두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피날레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레이나우드판 메헬렌 카롤린 아르노 다비드 위트차크가 노래했고요. 가에탕 자르가지위아는 마르그리트 루이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샤르팡티에는 최만년에는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생샤펠의 음악 감독이 되어서 또 감동적인 미사곡과 저녁기도 같은 작품, 또 호칭기도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8월 30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835년 오늘 라이프치히에 맨델스존이 왔습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취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맨델스존은 지휘봉을 사용한 직업 지휘자로서의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앞서 지휘봉을 쓴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살짝 앞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직업 지휘자로서 어떤 그 체계를 세우고 단원들의 복지를 신경 써주고 작품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모든 면에서 맨델스존은 최초의 위대한 지휘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지금도 맨델스존의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틀랜드 가운데서 2악장 비바체 논 트로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맨델스존의 후배가 되겠죠. 크루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번호 56번 흔히 스코틀랜드라는 부제로 유명합니다. 2악장 비바체 논 트로포 들려드렸습니다. 쿠르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몇 분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레지나 레즈닉입니다. 미국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 가수죠. 본래 소프라노 가수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바이로이트에 출연했을 때 독일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가 당신은 사실 메조 소프라노인데 메조 소프라노로 한번 바꿔보라는 권유를 한 다음에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사실은 메조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조 소프라노로 바꾸면서 제2의 전성기를 펼쳐냈던 그런 성악가입니다. 삼손과 넬라라든가 비제 까르멘 같은 오페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날렸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거의 반세기 가깝게 군림했던 가수죠.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디 플레더마우스 가운데서 그 오롤롭스키 공작의 아리아죠. 손님을 초대하는 건 내 즐거움 Ich lade gern mir Gäste ein 들려드립니다. 메조 소프라노 레지나 레즈니크의 노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죠. 박쥐. 디 플래더마우스 가운데에서 오롤롭스키 공작의 노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내 즐거움 Ich lade gerne mir Gäste ein 들려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레지나 레즈니크의 노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레즈니크는 카르멘도 아주 훌륭한데 오늘은 박쥐 아리아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초연된 작품도 많습니다. 구노의 라 레뎀프시옹이 오늘 1882년 오늘 초연되었어요. 필립 글라스의 로우 교향곡도 1992년 오늘 완성되어 초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바버의 이 스캔들 학교 The School for Scandal 서곡이 1933년 오늘 초연됐습니다. 이 곡의 성공으로 20대 초반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사무엘 바버는 미국 음악계의 기리나로 떠오릅니다. 이 The School for Scandal은 사실 18세기 영국 연극으로 아주 유명한 그 희극인데 사무엘 바버는 낭만적인 느낌을 잘 주면서 자신의 개성을 집어넣은 20대 초반 작곡가의 어떤 원숙함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노련함을 보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마린 알소 비지아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바보의 스캔들 학교 The School for Scandal 서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리 날소비지 연은 National Scottish Symphony Orchestra 연주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쇼팽의 녹턴 C샵 단조 유작 작품 번호죠. 들려드립니다. 맨앤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0: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방의 민요죠. 악동 벼룩 들려드렸습니다. 루 플리치 말란드리누 엔초 사피오티의 노래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노넨베르트의 은거지 썰번호 382번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장마르크 필립스 바르자비딩의 바이올린, 뱅상 코크의 피아노, 즉 반다라 트리오 멤버들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프렌치 리스트의 노넨 베르트의 은거지 쌀번호 382번 들려드렸습니다. 장 마르크 필립스 바르자베디앙의 바이올린, 뱅상 코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언제나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골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아주 흥미로운 새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반가운 재발매 에디션인데요. 지휘자 가브리엘 가리도와 그가 이끄는 앙상블 엘리마가 1992년에서 2006년에 걸쳐서 녹음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 시리즈가 이번에 하나의 에디션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구하기 아주 힘든 그런 귀한 음원들을 한자리에 모은 셈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서 여러 번 들은 음반도 있고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음반도 있고 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는 지휘자일 뿐만 아니라 음악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보고들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다시 세상에 전하는데 거의 평생을 바친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몬테베르디니, 뭐 바흐니 이런 작곡가의 음악도 잘했지만 역시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정수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뭐 이런 방대한 에디션이 누에보 문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하나로 엮여 나왔습니다. 낮장으로 듣다가 이렇게 하나로 엮여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정말 이 스페인 포르투갈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이 라틴 아메리카에 펼쳐졌던 그야말로 그 풍성한 음악 문화, 원주민들의 음악과 유럽에서 밀려온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새로운 음악, 그리고 또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의 음악 등이 하나로 뒤섞여서 새로운 음악 전통,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너무 방대한 에디션이라 골고루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또 아니면 상징적인 몇 트랙을 골라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작품은 하나크 파차쿠시쿠이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옛 음악을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게 하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성모 찬가입니다. 이 곡은 17세기 신대륙에서 출판된 최초의 다성음악이자 남미 바로크를 상징하는 성가 중 하나죠. 그 옛 잉카 제국의 언어로 알려져 있는 케추아어, 고 케추아어로 쓰여졌습니다. 1635년에 이 페루 부왕령 수도인 리마에서 출판된 책에 실렸는데요. 이 사제였던 후안 페레스 데 보카네그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그가 옛 그 케추아어 성가 노래 잉카 제국의 노래를 발굴해서 이 선율에 가사를 입혀서 다듬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잉카 제국의 케추아 음악과 유럽 음악이 만나 어우러진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크 바차 쿠시쿠이닌 들려드립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노래입니다.

네, 후안 페레스 보카네그라의 작품으로 알려진 하늘의 기쁨, 하나크 파짭쿠 시코인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였습니다. 워낙 널리 알려진 곡이라서 연주가 꽤 많은 편인데 저는 이 앙상블 엘리마 연주가 제일 좋습니다. 이어서 후안 데 아라우포의 작품 한곡 들려드릴게요. 후안 데 아라우포 역시 스페인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이 페루, 오늘날의 페루인 리마로 이주해서 예, 현재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썼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의 어떤 그 토속 음악과 서양 음악이 또 요소가 녹아 있는 작품 중에 이 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곡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후안데 아라후의 별의 형제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멕시코의 푸에블라데로스 앙헬레스 성당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작곡가인데요. 그가 이 원주민 말인 나화트로, 오늘날의 그 멕시코와 이 과테말라에서 쓰였던 옛 말로 쓰인 이 성가들, 찬가들은 토착 언어로 만들어진 이 신대륙 성악공의 아주 귀중한 사례로 꼽힙니다.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잘 자라 작은 아가, 이 바로 성탄절에 부르는 자장가인데요. 이 곡을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성탄 자장가 잘 자라 작은 아가야,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미 곳곳에,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있는 시골 성당에는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는 그런 악보들도 있었고, 또 17세기 이후 16세기,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이 끊이지 않고 연주하는 그런 음악 전통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 음악학자들과 이런 음악가들에게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설의 보물창고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성당과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라는 뜻이겠죠. 이어서 도미니코 지폴리의 음악입니다. 지폴리는 아마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했던 유럽 출신 음악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파스퀴니와 스카를라티,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미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스페인 세비야에 가서 예수회에 가입한 후에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받고 남미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아르헨티나와 또 볼리비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눈부신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도미니코 지폴리의 테데움 라우다무스 들려드립니다. 가브리엘 가리도가 이끄는 앙상블 엘리마, 여기에 이번 연주에서는 코르도바 소년 합창단이 또 함께했습니다.

도메니코 지폴리의 테데움 라우다무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그리고 코르도바 소년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음악이 펼쳐졌는데요. 그래도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이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 전통이 넓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신보에서 마지막 트랙 골라봤습니다. 아까 들으신 그 후안데 아라우호의 제자입니다. 로케 하신토 데 차바리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오늘날의 볼리비아, 당시에는 이제 페루 부왕령이었는데 볼리비아에서 활동한 작곡가로, 이 사람은 유럽 출신이 아니라 현지 출신입니다. 이제 유럽 출신 음악가가 아니라 현지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활동한 작곡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차바리아의 노래 미소 짓는 오색 방울새들, 이 새들의 지적임을 찬가, 찬양으로 해석한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인데요. 이런 이 비안시코라고 하는 대중노래와 찬가가 하나로 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키 하신토 데차바리아의 미소 짓는 오색 방울새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은 대곡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귀엽고 작은 소품들이 많아서 앞으로 1, 2부의 첫 머리 같은데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몇 곡 더 귀에 닿는 대로 소개하고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녹음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시리즈에서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번째 새 음반은 20세기 핀란드 작곡가들의 관현악곡을 모은 앨범입니다. 지휘자 루몬 감바와 오울로 심포니아가 이런 시리즈 핀란드 작곡가들의 음악 시리즈를 계속 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핀란드 작곡가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위해서 쓴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사운드 트랙 아니면은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제 부수 음악이라고 했죠. 인시덴털 뮤직 이 부수 음악을 고른 모은 그런 앨범입니다. 시벨리우스 외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낯익은 이름들이 아닌데 음악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칼레르보 투카넨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음곡이라고 해서 한여름에 듣는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인 셈인데 굉장히 그 성탄의 유명한 일화들 있죠. 뭐 목동들이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헤로데 왕의 병사들이 아이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관현악곡으로 표현한 굉장히 좀 밝고 맑은 그런 관현악 작품인데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모음곡 작품 번호 41번 전곡 들려드립니다. 1곡은 들판의 목자들, 2곡은 천사들의 메시지, 3곡은 평화의 메시지, 4곡은 구유의 자장가, 5곡은 베들레헴의 죽음의 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6곡은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루몬 감바가 이끄는 오울로 심포니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칼레르 보투칸의 크리스마스 모음곡 작품 번호 41번 들려드렸습니다. 루몬 감바가 지휘하는 어울로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북구와 오늘날 우리가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 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작곡가들의 20세기 음악 전통이 대단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앨범인데요. 그래도 이 앨범에서 제일 유명한 시벨리우스 곡을 한 곡 안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스카라무시 모음곡 가운데서 왈츠와 아다지오 보너스 트랙처럼 들려드립니다. 루몬 감바와 어울로 심포니아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스카라무시 모음곡 가운데서 왈츠와 아다지오 들려드렸습니다. 루몬 감바와 어울로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좀 낯선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그래도 귀에는 낯설지만 친근하게 또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샤를 무통의 서먹해진 연인들이라는 류트 독주곡 골라봤습니다. 에두아르도 에구에스의 류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사람이 둥그러지면 사랑이 된다고 하죠. 네모나고 모서리가 뾰족한 미음이 동그라미 같은 이응이 되기까지는 울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는 고단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고단함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모난 부분을 품어주며 함께 둥그러져가는 과정. 우릴 둥글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보는 순간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8월 30일 주일 첫 곡으로 하현상의 노스탈지아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뾰족해져 있을 때도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들 곁엔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를 하고야 마는 사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웃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해하려고 하고 다시 또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 속에서 사랑이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릴 둥글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 있다면 오늘 한번 사랑한다는 말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사이가 더 둥글둥글해지도록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 사랑.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제 8월도 다 갔군요.
1: 그러네요.
0: 부여잡고 싶습니다. 8월은 특히 저한테는 방학이기 때문에.
1: 좀 나이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0: 8월이요? 네, 뭐 항상 나이는 이제. 네, 뭐 생각은 하지만.
1: 기본값이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뭔가 휴가는 끝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여름이 다 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 뭐 덥기는 좀 하지만 그래도 가을의 냄새, 가을의 향기, 가을의 분위기가 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올 여름 한번 부여잡아 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나 뭐 고마웠던 사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뭐 고마운 거를 생각하면 많은 것 같은데요.
0: 수술해 주신 선생님?
1: 뭐 그것도 감사하죠. 진짜. 예.
0: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날 걱정해 주는 표정을 지었던 남편?
1: 그런 얘기 했었군.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네.
0: 뭔가, 실질적인 네. 도움은 안 되었으나. 표정만으로라도. 네.
1: 얼마 전에 KTX 타고 가는데요. 네. 뭔가 제 충전기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기꺼이 도와주셨던 승무원분.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기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탄 곳이 그 칸마다 이 뭔가를 확인하느라고 그 승무원이 좀 바쁘신 중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선 출발하기 전에 빨리 이걸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출발해서도 도와주셔서 끝까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업무가 바뀐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그 이제 다른 분이랑 이제 대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0: 감사하네요.
1: 아무튼 그 승무원님 제가 너무 감사하게
0: 아무리 승무원이어도 이건 뭐 잘 안 되네요. 아니면 뭐 다음 분한테 여쭤봐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받고 나면 제가 선행을 해도 물론 행복하지만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해서 저분의 하루가 오늘 축복이길 막 이런 걸로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 오프닝에서 사람이 둥그러지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런 명언은 그 사랑은 뭐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그 한동안 저희가 유행했던 말이었잖아요.
0: 네, 네.
1: 그 말 이후에 또 하나의 명언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몸만 좀 둥그러지지 말고 사랑을 지향하는 마음도 좀 둥그러져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0: 아니 근데 승무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단순히 만난 사람이었는데 눈이 사랑으로 다 허윤희 리포터님 바뀌신 거 아닙니까?
1: 마음도 둥그런 거군요.
0: 네, 사랑으로 바뀐 거죠.
1: 아무튼
0: 실천하고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저도 오프닝 하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되는구나.
1: 맞아요.
0: 나의 모남을 깎다 보면은 사랑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누군가를 마주칠 때 뭐 친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들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흘러넘쳐서 느껴질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0: 네. 오늘부터 당장 허윤희 리포터님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제가 좀 사랑으로
1: 서로 그렇게 하죠.
0: 네. 더 많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웃도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오늘 한번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어떤 분이죠?
1: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하는 이수빈 학생, 고3 수험생 가정입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5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떠안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딸인 수빈 학생이 지금 하고 있고요.
0: 네.
1: 밑으로 고등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 둘을 또 두고 있어서 물론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다리 부종으로 병원 진단도 지금 받지 못하고 증상만 있는 분이어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수빈 학생 동생들 또 어머니 치료비 수빈이가 거하고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그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주도는 월세나 전세 개념보다는 네, 연세로 거주지를 지불한다고 해요. 네. 일시불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연세를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뭐 전방위로 필요한 가정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수능이 11월 19일이더라고요. 올해 수능이 네.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이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여러분께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지난 5월에 수빈 양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신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정황은 어땠는지 또 그 후로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지난 5월 토요일 아침이어서 가족들이 다 있는 상황이었어요.
0: 네. 네.
1: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셨던 아빠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가 먼저 들었고요. 엄마한테 알리고 이제 누나와 함께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빠를 보게 된 거고요.
0: 네.
1: 토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온 식구가 그걸 다 이제 마주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또 아빠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모습을 네. 본 거는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요.
1: 전혀 모르는 공간에서 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을 듣는 것도 충격일 수 있지만 예, 함께하는 것도 또 그대로의 어려움이 있네요.
0: 네.
1: 심정지가 이미 왔고 예, 동생이랑 그래도 수빈이가 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예, 뇌출혈 진단이 예, 있었고요. 네.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결국은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셨고 가장의 책임을 다 혼자 짊어지셨던 분이어서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데요. 어머니와 사이도 좋으셨고 또 특히 이제 맞이인 수빈 학생을 더 많이 지지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아빠 사랑은 딸이잖아요. 원래 딸 사랑이 아빠인데
0: 네.
1: 예, 학교를 이제

0: 자주 데려다 주시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아마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계속 기억에 남나 봐요. 아빠 차에 내가 조수석에 타서 아빠랑 얘기 나누고 아빠의 옆모습을 봤던 기억들이 지금도 어느 순간 옆을 보면 아빠가 있을 것
1: 있을 것 같고,
0: 같은데, 예.
1: 그렇죠. 믿어지지 않겠죠, 이
0: 그렇죠.
1: 상황이.
0: 현실과 그 생각이 굉장히 아직도 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왔는데, 현실은 아빠는 부재인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또 짊어진 짐들은 뭐 수억 원의 빚을 이제 진 상태였고, 아버지가 인테리어 그 가게 일을 하셨다는데, 뭐
1: 네.
0: 도배나 장판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일꾼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려웠던 거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게 됐고요. 수억 원의 부채, 그리고 집도 경매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 그 집에서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지금 살고 있는 연세 700만 원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가족 모두 상실감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막내 동생은 처음에 아빠가 쓰러질 때 소리를 들은 가족이잖아요. 예, 쿵 하는 굉장히 크게 이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요. 내가 좀 더, 아빠가 그 화장실 들어가실 때 그런 기운들을 내가 먼저 좀 알았더라면, 막 이런 자책을 지금 한대요. 초등학교가, 예.
1: 초등학생이요? 아유, 웬일이야.
0: 둘째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인 바로 밑에 동생이죠. 교우 관계로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좀 힘들게 학교를 다닌 동생이라고 하네요. 근데
1: 네.
0: 아빠의 일 이후에 더 의기소침해져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누나랑 학교 그 터울이 2년 터울이니까 좀이 학교에 나 누나 있어라는 그런 든든한 그런 게 됐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큰 동생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하지부종이 심하고,
1: 네.
0: 또그 이전부터 이제 낯선 타지에 남편만 믿고 온 분이라 우울증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제주도로 이주를 해오신 경우라 우울증이 조금 있으셨는데, 남편 일 때문에 더좀 심각해지시고, 또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엄마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고,
1: 없죠.
0: 딸에게 어떻게 보면 의존을 하시는 상태인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엄마가 이때 더 힘을 사실은 내가지고 자녀들을 좀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첫째가 다 엄마 역할을 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게 더 안쓰러워요.
0: 성격상 수빈이는 그걸 또다뭐
1: 받아들이죠.
0: 아프고, 예, 아프고 힘들고 내가 슬프고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1: 참.
0: 그래서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빈이가 자주 하는 표현은 현실 자각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그 단어에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1: 네.
0: 고등학교 3학년, 석 달, 넉달 전에 아빠를 잃은, 그 청소년 시기의 아이에게 나올 수 있는 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거
1: 아니죠.
0: 말고도 지금 감정을
1: 맞아요.
0: 그대로 좀 드러내고, 좀 공부하고 싶어요, 학원 다니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예.
1: 그럼요. 이거 성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죠.
0: 그렇죠.
1: 현실 자각은 진짜. 네.
0: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요. 수빈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2: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아빠가 그 상태로 쓰러져 계셨더라고요. 그 이미 실려가기 전부터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랑 이제 동생이랑 교대에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맥박은 돌아왔는데 호흡이 안 돌아온다 해서 더큰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뇌출혈인데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어가지고 그 너무 현실이 눈앞에 이렇게 벌어지니까 가족에 대해 되게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시고요. 특히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딸이고 이제 첫째고 하다 보니까 남동생들이 조금만 저를 바로 제편 들어주시고 그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보면 없고 그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못 해드려가지고 그말 제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빠의 목소리부터 이미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어가지고 아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도 좀 안쓰럽달까? 그런 상황인 걸 알고선 이제 해야 될걸 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0: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수빈 양 어머니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건강이 더안 좋아지신 걸까요? 현재 어머니 건강 상태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2: 하지 부종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게 집안에서만 그냥 간신히 가능할 정도시고 계단 같은 걸못 내려가셔서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도 동네 정형외과를 가면 더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듣게 되니까 엄마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안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곁에서 보는 딸도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아니지만 어른인. 예. 생활비가 없어서 엄마가 병원을, 큰 병원을 가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런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우울증도 심하신 상태고, 친구나 지인이 전혀 없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예, 뭔가 이렇게 토로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유일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아빠마저 계시지 않으니까 앞으로 엄마가 더 신체적인 거나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정하실 것 같아요. 네.
2: 그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지 20년인데, 그리고 딸을 바로 이제 수빈이를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또 동생들 계속 낳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해서 살아오신 거니까, 이한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또 질병을 저희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예. 어쨌든 지금 딸에게 의지하고 있는 엄마, 적어도 우울증 치료는 좀 시간이 걸린다면, 검사라도 좀 하셔서 그 하지 부종은 좀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네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아버지를 잃고 내 식구 가장 역할을 하는 고3 수험생 이수빈 양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수빈 양이 멜로디도 노랫말도 좋다면서 이 시간 함께 듣자고 한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2: 네, 그 터치드라는 록밴드의 셧다운이라는 곡인데요.
1: 아,
2: 예. 수빈이
1: 록밴드.
2: 예. 수빈이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락을 많이 부르는 밴드인가 봐요. 예.
1: 네.
2: 수빈이 통해서 처음 저도 알게 됐는데 원래 이 밴드가 아마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거기에 몇년 전에 대상을 받은 밴드라고 하네요. 네.
1: 네.
2: 좀 다른 노래는 좀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런 곡인데 이 곡은 그 안에서도 이 밴드 안에서도 좀 잔잔한 곡이라 가사가 잘 들어오고 그래서 귀에 이제 딱 들어왔나
1: 들어왔다.
2: 봐요. 예.
1: 네.
2: 가사에서 다른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가사가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와닿았었다고 하는데요. 수빈이 덕분에 한번 저도 노래를 찾아봤더니
1: 네.
2: 가사가 그래요. 너만의 모습을 그려가. 무거운 말들은 필요하지 않아. 가장 너다운 패를 보여줄 시간이야라는 멋진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1: 그러네요.
2: 사실 살면서 저희가 무거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사는 게좀 생을 잘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만큼 나이 드니까 조금 알게 되는데
1: 네.
2: 밴드 대단합니다. 이런
1: 네.
2: 노랫말 멋집니다.
1: 아, 근데
2: 무거운
1: 정말
2: 예.
1: 이 수빈 양이, 아, 이렇게 마음도 표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진짜 자기만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2: 맞습니다. 그렇게
1: 네.
2: 살고 싶으니까 이런 가사도 들어오는
1: 맞아,
2: 거
1: 맞아.
2: 아닐까요? 이제
1: 네.
2: 수빈이의 패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어려움이 있어도 털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수빈이가 노랫말처럼 웃으면서 나다운 모습으로 좀 펼쳐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으로요. 우선 노래에 얽힌 사연 들어보시고요. 셧다운. 노래 들어보죠. 첫 터치드라는 밴드가 부르는 곡입니다.
0: 네, 터치드의 셧다운이고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밴드가 원래 저는 신나고 막 팍팍 터지는 그런 노래들을 주로 들었었어요. 근데 셧다운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좀 그나마 비교적으로 잔잔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가사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갈 길을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거에 또 감동받아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었어요. 네가 웃는 모습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로 너만의 모습

0: 것들을 그려가 이 부분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1: 그려가야죠. 아 원래 제 성격이 좀 그냥 털털하게 털어버리자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크게 주변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요. 더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0: 수빈양이 나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터치드의 셧다운, 이수빈양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8살의 가장이 되어 두 동생과 어머니를 돌보는 이수빈양이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지금 수빈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18살 소녀잖아요. 아빠를 잃은 슬픔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기대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를 챙기고 두 동생까지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돈 걱정이라도 조금 수빈 양이 덜 수 있다면 어떤 짐?
1: 네.
0: 좀 이렇게 덜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좀 우리 수빈이가 무거운 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네. 이 수능을 앞둔 시간만큼이라도 학업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0: 맞아요. 네.
1: 그 나이에 맞는 고민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맞아. 바람이 듭니다. 제주 종합사회복지관 전다혜 사회복지사님도 그런 이유에서 이 가정을 추천하셨고요. 수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요. 아,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랑 동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괜찮긴 뭐가 괜찮을까요?
0: 그렇지. 네. 저는 그 괜찮다는 말이 너무 안 괜찮아요로 그러니까, 들려요.
1: 그러니까요. 네. 수빈 학생이 엄마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그런 후원에 대한 걱정도 얘기를 해줬고요. 한창 지금 큰 나이인 네. 두 남동생,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동생들인데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는데요. 이거 좋은 일인데
0: 그러니까.
1: 이게 참 걱정스럽기도 해요.
0: 아 이게 수빈 양이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아, 참.
1: 뭐 잘 먹는다고 어머니의 시선처럼 아 우리 동생 잘 크겠네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0: 네.
1: 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큰 남동생은 네. 라면 하나 끓이면 세 봉이 기본이래요. 세 봉지 먹나요? 그렇게 먹나요?
0: 근데 고등학생이면 그래 많이 먹고 많이 커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수빈이는 저거 세 봉지 먹으면 내일은 뭐 먹지 이 생각하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뭐, 엄마가 뭘 그래 힘들게 해놓으시면 뭐 누나 먹을 분량은 없이 이제 동생들이 다 먹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게 참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래도 시험 잘 봐서 간호대 가서 나도 다른 내가 병원에서 만났던 엄마와 아빠 때문에 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님들처럼 나도 저런 간호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지금 시험에 수능에 매진할 수도 없는데요. 그 모든 정황들을 여러분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예,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예, 시험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7월에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랑 같이 살았던 집은 경매로 넘어간 뒤고 급하게 7월에 이사를 했는데 그 연세가 월세가 아닌 1년에 한 번 내는 한 번에 지불해야 되는 연세가 700만 원이거든요.
0: 네.
1: 지금 내년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지? 엄마가 걱정해야 될 거 지금 수빈이가 걱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주거급여를 하나도 안 쓴다고 해도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연세 또 어머니 병원비 동생들 그 먹는 생계비,
0: 네. 네. 그 식비,
1: 또 예, 아이들 공부해야 될 때 그 지원을 받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이 네. 부분은 이 과목은 도움 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학원도 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모든 것의 후원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0: 맞아요.
1: 네, 아빠가 하늘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0: 거라는 바람이 가장 그 큰 바람이긴 한데 동생들이 예, 좀 공부했으면 좋겠대요. 학원도 갈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엄마도 네. 병원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걱정에 대한 엄마 건강에 대한 걱정부터 수빈 학생에게 들어보죠.
1: 엄마는 신체적으로도 계속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끔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거기서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가지는 않아요. 아 빨리 나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없어서 엄마가 병원을 못 가서 검사를 못 받고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동생 둘이서 엄청 잘 먹어요. 둘째도 이제 기본 라면 한번 끓여먹는다 하면은 세 봉지 이상씩 끓여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뭐만 하면은 그냥 먹을 게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제 것까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 굶기거나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잖아요. 내년 7월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세를 빨리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이런 걱정. 간호사라는 꿈을 잡았으니까 안 그래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죠.
2: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너는 괜찮냐라고 했을 때도 본인은 괜찮으니 엄마와 동생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제주도는 특성상 이제 연쇄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이제 월세나 이렇게 좀 분할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1년치를 다 모아도 그래도 한400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1: 어디선가 돈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집 사고 엄마 병원비 되고 동생들 학원 보내고 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학원 다니고 싶죠. 동생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막 서울대 갈 정도다 이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평균적인 것만으로도 그 정도만이라도 해줬으면 하죠. 이제라도 아빠가 좀 위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3: 고3이니까 수능 시험만 생각해도 사실 마음이 벅찰 것 같은데 엄마랑 두 동생도 챙겨야 되고 가게 경제도 걱정해야 되고 빚도 고민해야 되고 수빈이 머릿속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다 빼고요. 우리 수빈 양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뭘지 궁금해요.
0: 음악을 좋아한대요.
3: 아~
0: 그 악기 연주를 특히 좋아한다는데
3: 네.
0: 누구의 영향인가 하면 짐작하시는 대로 돌아가신 아빠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피아노 연주나 뭐 이런 드럼이나 이런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가사도 아까 보면 그 터치드 노래도 가사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연주도 한 번은 연주를 듣고 한 번은 가사를 듣고 뭐 이런 훈련을 아빠 통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3: 네.
0: 모든 걱정이 만약에 내게 없게 된다면 연주 다시 모든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피아노는 아빠가 가르쳐주셔서 배워봤고 드럼 연주도 관심이 있는데 드럼은 뭐 SNS 통해서 그냥 뭐 독학으로 배웠다고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3: 소질이 있네.
0: 네.
3: 네.
0: 한때 이제 배웠다가 이제 피아노도 이제 놓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로. 체육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은미체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했더니 미술은 빼주세요라고 해서. 합기도도 아빠 덕분에 좀 배웠었는데 그래서 학교 가는 날 그다음 그날의 수업에 체육이 있으면 아 내일은 체육하면 되지. 체육 수업에 의지해서 학교를 또 열심히 가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기로 한 날 뭐 그러면 또 그거 생각해서 그러니까 소소한 낙을 하나씩 만들어서
3: 네.
0: 어른이 돼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지 않아요?
3: 그치? 하루하루 그러니까 삶을 그냥 즐겁게 살 수 네. 있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0: 그러니까요.
3: 것 같아요.
0: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예쁜가요.
3: 맞아. 네.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3: 우리가 배워야 되네요.
0: 그래, 그래요. 네. 정말. 또 아버지 장례 때 봤던 어른들 있잖아요.
3: 네네.
0: 아빠의 친구분들, 지인들이 우리들에게 해줬던 그 모든

0: 깊은 응원과 감사함 이걸 가슴에 또 담고 있더라고요.
1: 너무 성숙하다.
0: 그렇죠. 네. 그 고마운 분들 지금도 전화 와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신다고 하는데 아 나도 그런 내가 그때 들었던 조언, 지금의 응원 이런 걸 마음에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의젓한 감사 인사까지 수빈 학생이 해줍니다. 희망 이야기로 들어보죠.
2: 저 원래 그 악기 연주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좋아하고 드럼도 좋아해요. 학교 방과후로 배웠었어요. 드럼은 그냥 혼자서 치고 유튜브 보고. 근데 그거에 아빠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아빠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끊고선 이제 혼자 하려니까 집에 피아노도 없어서 금방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할 때도 제일 먼저 사준 게 피아노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내일 할것 중에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살아요. 단순해요, 그냥. 내일 만약에 체육이 있다, 그러면 체육이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하자 해가지고 학교 가고 그냥 소소한 낙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할걸 하자.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셨던 그 삼촌분들도 특히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저희한테도 막 조언 같은 것도 막 해주셔요.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좀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은 응원도 해주고 힘을 좀 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꼭 나중에 더 착한 어른, 올바른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3 수험생인 이수빈 양은요, 지난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퍼하는 동생들과 어머니를 살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 돌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데요. 그런 수빈 양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올해 치르게 될 11월 19일 수능일까지 수빈 학생이 좀 매진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6번입니다. 가운데 1009, 1009두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 1009, 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우리 수빈 양, 고3인데 지금 아픈 어머니, 슬퍼하는 동생들, 빚,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있습니다. 수빈 양이 대학 발표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아무 걱정과 고민 없이 좀 자기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집세 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잘 먹는 동생들 식비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동생들도 아빠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조금은 상담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으로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1: (목소리) 지난 5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쭉 낯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집이 좀 어렵구나 생각은 했지만 아빠가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고요. 아마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아빠의 몸이 고장을 일으킨 거겠죠. 20년 넘게 살림만 해온 엄마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고 다리가 불편해 가까운 외출도 하지 못합니다.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은 엄마를 대신해 내가 머리 아픈 행정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낯선 서류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법정 상속 포기, 개인회생, 채무 정리. 18살 고등학생이 소화하기엔 너무 차갑고 어려운 말들이지만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 식구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 할 고3 수험생이지만 지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이 집 연세와 엄마 병원비, 두 동생 식비입니다. 슬퍼하는 가족들을 달래느라 정작 나는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주한 이 막막한 어려움이 좀 해결될 수 있다면 조금 일찍 어른이 된다고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거주지 경매와 억단위 부채라는 어려움을 마주한 이수빈 양.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와 두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수빈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0: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약방 청취자 여러분, 박진수 사도요한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 22주일에 또 복음과 독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책 한 권의 이야기로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그 성경은 어떻게 폭력에 대해 가르치는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편 가르기 그리고 나누기,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편을 가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성경역방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책의 이야기는 레자 이슬라니 작가 이름이고, 책의 제목은 젤롯입니다. 레자 이슬라는 이란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좀 독특한 그 이력이 있는데, 원래 이슬람교 시아파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종교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책은 아니고 10여 년 전인 2014년에 발간이 된 책이에요. 종교학과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약 성경과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 과정을 연구하면서 이 나자렛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쓴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 그 기원후 1세기경에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이 종교 색채를 가진 믿음으로 어떠한 혹은 미화 아니면 좀 종교화, 신앙화 된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그것을 마치 한편의 소설처럼 실감나게 묘사를 한 책입니다. 책이 나왔었을 당시에 아마존이나 뉴욕타임스에서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기도 하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그 경위는, 제 친구 중에 이제 무신론자가 있는데, 사회 친구죠. 그 친구가 그 한 5년, 6년 전에 저랑 이야기하다가 이 책을 바탕으로 저에게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책이 있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던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도 젤롯,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혁명 당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혁명 세력으로서 무력 항쟁을 통한 하느님의 나라를 도래했던 인물이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삶은 혁명 세력이었고 어떠한 뭐 죄의 용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력 항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레자 이슬라니 쓴 젤롯이라는 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혁명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갖고 왔고, 한번 이 책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레자 예슬란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당시에 기원후 1세기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기원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메시아 운동으로 매우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이 되었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어려운 시기에 메시아라는 존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뭐 그러한 거죠.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뜻이 있죠. 구약에 보면 왕, 예언자 혹은 하느님의 일꾼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성별되었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게 어떠한 직분을 원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어떠한 인물이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이제 희망, 믿음이 메시아 운동으로 이제 커져 나갔던 거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존재가 다윗과 실은 강력하게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이 다윗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 후손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희망, 하느님의 메시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구인가 라는 그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원 1세기경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무장봉기를 일으켰었던 겁니다. 여러 명의 그런 메시아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활동은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실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다인들이 쓴 역사 책에도 여러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 후 44년경 예수님이 뭐 우리가 흔히 기원 후 34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약 10여 년 뒤의 기록인 겁니다. 그때 본인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튜다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수백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로마에 저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을 되었던 일이 있었고, 약 2년 뒤, 그러니까 기원 후 46년경이었겠네요.

또 그때에는 갈릴레아 지역의 유다스라고 하는 인물과 또 그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형의 처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 10년경 뒤인 기원후 56년쯤에는 무나헴이라는 이가 이끄는 집단이 성전에서 로마와 결탁한 대제사장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기원후 1세기경에 가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이 무력의 힘으로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무력 항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레자 이슬라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예수님의 활동을 해석하는 기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것도 이 레자 이슬라의 어떤 주장의 하나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향 탄생지 출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기록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성당까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지역, 출생 지역이 뭐 베들레헴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활동 기반은 갈릴레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간 복음도 전해주지만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는 갈릴레아 근처 나자렛이었고 또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른 장소도 베들레헴 근처가 아니라 갈릴레아 호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갈릴레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출생지가 아니라 활동을 시작한 그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갈릴레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유다 역사가 중에 한 명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다인인데요. 그 로마 유다 항쟁,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로마의 그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 항쟁을 일으켰을 때에 지도자였다가 로마의 포로로 잡히거든요. 그랬는데 뭐 훌륭했는지 그 당시의 장군이었던 플라비우스 장군이 요세푸스를 자기의 집에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후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이름은 요세푸스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라비우스 가문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되었고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 대한 많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전쟁사라고 하는 The Jewish Wa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유다 전쟁사에 보면 그 3권에서 갈릴레아 지방의 환경과 특색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갈릴레아 이곳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전쟁 연습에 매진해 왔으며 어떠한 위협에서도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다. 갈릴레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 익숙한 타고난 전사들이다. 그러니까 유다인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유다인들은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되게 호전적이고 불의한 억압을 보면 거기에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는 이러한 습성이 있는 인물들로 그 갈릴레아 지역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필 예수님의 활동의 출발 지역이 그 갈릴레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자 이슬라는 이 젤롯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당시에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플러스 예수님을 갈릴레아 출신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두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스스로

스스로를 어떠한 메시아적인 존재로 주장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갈릴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뭐죄 용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력 강쟁을 통한 혁명을 주장했던 젤롯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레자 이슬란이 쓴 젤롯이라고 하는 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예수님이 맞는가?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고를 수 있는데,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이 책의 어떤 비판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그 복음 말씀을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A Little Town of Bethlehem을 듣고요. 그 다음으로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이 부르죠. Come Together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오 리틀 타운 오브 베들레헴 그리고 아카펠라였죠. 리얼 그룹이 불렀습니다. Come Together. 이 두 번째 노래는 비틀즈의 연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Come Together는 정말로 한두 번밖에 안 들어보긴 했는데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하니까 이렇게 되게 좋은 노래들, 곡들을 새로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환경약방을 통해서 좋은 노래들도 함께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와 비슷한 주제에 맞는 곡들을 선별하셔서 해주시는 거니까

루카복음에 보면 이러한 소개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쭉 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 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여기에 보면 열혈 당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떻게 그 원문에 그리스어로 되어 있냐면 시모나, 톤, 클루메논, 젤로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단어 젤로텐, 그러니까 젤로테스, 이것이 이제 원형인데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오늘 이야기하는 책 제목이기도 한 젤롯입니다. 그런데 이 젤롯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뜻은 열심 혹은 열성 혹은 열심한 자, 열성가입니다.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레자 이슬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젤롯이었다면 이 루카복음이 이야기하는 열혈당원 시몬, 여기에서의 젤롯 시몬은 어떠한 관계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젤롯이었고 시몬도 젤롯이었다. 약간 이렇게 혼동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용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영어로는 둘 다 젤롯이라고 쓰고 그리스 말로도 젤로테스라고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면 조금은 이게 구분이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단어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심한 자, 열성가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이 어떠한 정치 세력이 되어서 젤롯당 혹은 열혈당이라고 하는 이제 곡이 생길 수가 있는 생기게 되는데 당연히 젤롯들이 모여서 열성가, 열심가들이 모여서 형성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뭐 젤롯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젤롯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떠한 정치 세력화 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던 제1차 로마 유다 항쟁 무렵입니다. 즉 이때는 기원 후 67년부터 70년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 시대는요. 기원 후 30년, 뭐 늦어봤자 35년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의 하나로 불렀던 그 시몬도 젤롯 당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젤롯 당원은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메시아 항쟁, 메시아 운동들을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일을 했던 이제 무력으로 열심히 무력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젤롯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던 이 시몬과 예수님 역시 그 당시에는 젤롯당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한 사람, 열성가라는 이제 임무 그런 개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 시몬도 그렇게 젤롯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파를 이루기 전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이 불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치 세력을 이루어서 젤롯 당원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그러한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뭔가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질문이 있죠. 뭘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열심히 했길래 그렇게 그 시몬을 젤롯이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것에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다, 율법 준수, 정통 유다교의 가르침들에 열심히 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통 유다교의 가르침, 토라 이런 것들의 준수에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레자 이슬람이 말하는 젤롯 예수님 역시 아직은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젤롯 당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력 항쟁을 통한 메시아 운동 플러스 그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도 무력 항쟁을 통한 거기에 열심히 했던 메시아 운동의 주창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레자 예슬란의 젤롯이라는 책, 예수님을 무력 항쟁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추구했던 인물로 주장하는 이 책을 왜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가? 오늘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레자 예슬라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듯이 어떠한 영성, 신앙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치범들에 의해 주어진 중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켰다거나 로마의 어떠한 그런 제도에 반항했던 이들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영화 그 드라마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노예 검투사들이 반항을 일으켰다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도 정치범에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스파르타, 즉 검투사들도 십자가형으로 죽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거나 로마 이 사회의 어떠한 그런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주로 그럴 때 처해진 것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당시에 기원 후 1세기경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유다인들이 벌인 혁명운동, 즉 메시아 운동도 충분히 십자가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 그 메시아 운동들 중에서 갈릴레아 출신의 유다스와 그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반란 때에도 유다스와 그의 아들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이후에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레자 이슬란의 해석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당시대에 이렇게 무력 항쟁을 일으키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 각자가 받게 될,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예수님 본인이 일으키는 그 무력 항쟁에 동참하라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워딩 자체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워딩을 당시에 기원 후 1세기에 로마와 피지배 지역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레자 이슬란의 해석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은 실

은 아니에요. 소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무력항쟁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로 해석을 하는 아주 비주류의 학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장이 뭐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항쟁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력항쟁을 꿈꾸었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몇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로 전해지는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제자를 뽑았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레자 이슬란 등의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력항쟁을 꿈꾸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뽑은 당신의 12 제자, 친위 부대들인 그 출신 성분이 어부,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무력항쟁을 꿈꾸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뽑은 12 제자만큼은 뭐 검투사라던가 좀 무력항쟁에 적합한 이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신이 도래시키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하늘나라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완성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젤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을 드리면서 열심히 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 열심히 했냐? 그들은 특히 율법 준수에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도 이 젤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다른 메시아 사상 주장자들 즉 무력으로 하느님 나라의 도리를 꿈꾸었던 그 당시의 갈릴레아 출신의 여타 다른 메시아 주장 요즘의 표현으로 메시아 호소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죄의 용서, 회개 이렇게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이 레자 이슬란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100%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유익한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내가 정말로 무력항쟁을 통해서 받게 될 십자가 처형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보다 더 하느님을 올바르게 따라고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 회개, 용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The Impossible Dream 그리고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이 부릅니다. Carry On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불렀죠. The Impossible Dream.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이 불렀습니다. Carry On. 제가 이제 그 레자 이슬란이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의 의미, 그리고 제가 왜 그 레자 이슬란이 말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건 우리가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실현에 나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 더 느끼시거나 의미를 마음에와 닿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나누어 본다면 일단 여기서의 십자가는 나에게 버거운 어떤 상황을 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내가 짊어질 어려운 상황, 버거운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간략하게 들면 오늘 일독서가 예레미야서거든요. 사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예언자로 지금은 존경을 받고 성경 정경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삶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소개가 됩니다. 베냐민의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그의 출신 지역 아나톳이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른 기회에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아나톳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요, 당시에 정통 예루살렘 세력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살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아나토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약간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그러한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출신 성분 자체가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즉 멸시받는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예레미야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본인이 고통받고 남들에게 무시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처럼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어진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무종교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되게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을 했고 물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부르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그 믿음, 신앙 자체는 사회의 어떤 반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도 기쁘게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짊어진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회개, 용서, 평화, 행복 이러한 것들을 기쁘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쁘게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의도한 것이든 내가 선택한 것이든 기쁘게 짊어지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자.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U2가 부릅니다. Walk on.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요즘 날씨는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엔 쌀쌀했다가 낮에는 덥고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씨와 닮았습니다. 맑은 날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바람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순간들을 지나 매일 누군가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주고 계신 방송인 오수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크레이지콰이가 부릅니다. 화분.

0: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함께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13년간 기상캐스터로 날씨를 전해오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간 힘을 전하고 계신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진행자이자 신간 내 심장을 줄게의 저자 방송의 오수진 아가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시민님 안녕하세요.
0: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 동안 K본부에서 날씨를 전해드리던 기상캐스터로 살다가 3년 전부터 이제 CPBC 라디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을 여는 아침 DJ 복디 우수진 아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거기서는 복디라고 부르는 거죠?
1: 네, 복디예요. 신부님은 어떤 애칭이 있으신가요?
0: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생방송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막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는 이제 바로 막 이제 반영하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질 않아서. 아침에 7시에 방송하려면 몇 시쯤 오십니까?
1: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쯯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죠.
0: 아,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 오지 네. 않는군요. 그냥 거의 세입하는 수준으로 오시는군요.
1: 아침에는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아침 10분은 평소에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10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 짧은 말도 이렇게 맛깔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아까는 제가 그 초반 멘트에서 그 날씨 대해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MC를 맡고 있다가 이런데 이제 초대받아서 네. 이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 일단은 제가 항상 그 신부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가 그렇죠. 이 자리에 오니까. 이거 굉장히 떨리는 일이구나. 이제 게스트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그 무게가 있네요.
0: 아, 그동안 막대하셨습니까?
1: 그냥 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했거든요. 에이, 잘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말했는데 네. 이게 이 자리에 앉으니까 또 막상 얘기하려니까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0: 그러시군요.
1: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뭐 그래도 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부분 어디 그 자리에 앉으면 심각한 얘기 해줄 때만 저는 그런 자리 초대받지 뭐 이렇게 나이트한 얘기를 하기 위해 초대받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가 MC로 있을 때 이렇게 나이트하게 얘기하지만 네. 저게 초대받은 거는 심각한 문제, 사회적 문제나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그런 거 초대 많이 받아서 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다가 또 이제 다른 그 PD분이 아, 저희 방송 한번 나오실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 그래도 시민님 말씀 잘하시니까요 라고 얘기해서 네. 아,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심각해진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프로그램 소개보다니 본인 쓰신 책이 네.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심장을 줄게 라는 네.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들으면 아, 뭐지? 내 심장을 줄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이식 인가?
1: 아, 그쵸,
0: 그러니까 그쵸. 이식 관련된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네. 뭔가 내가 나한테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심장을 주겠다는 네. 거는 거의 뭐 나의 전부를 주겠다라는 그 제목 안에 그쵸, 담고 그쵸. 있는데 대충 어떤 그 이야기인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 아, 일단은 그 소제목이 심장을 이식받은 기상캐스터의 햇살 찬란 투병기라고 그 제목 큰 제목 밑에 살짝 써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힌트를 이미 드리고는 있는데 투병기예요. 근데 제가 심장 이식을 했던 사실은 그 전부터 예전부터 계속 공공연하게 대중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그 전후로도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일종의 저 스스로한테는 고백하는 건 거예요. 저 사실은 심장이식만 얘기했던 그 심장이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도 많이 아팠고 후에도 많이 아팠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 사실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심장이식을 받기 전에 암을 투병을 했었고 꽤 오래 투병을 했고 그 뒤에도 또 림프종이라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을 치료하면서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 의도는 단순히 그 투병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책을 읽는 분들이 삶을 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이야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저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0: 네. 사실 이게 한번 뭐라 그럴까 자신의 삶을 뭐 약간 다시금 생각하는 일이 네. 생기거나 어떤 뭐 그 사건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게 병이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작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끝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우수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걸 상승시킨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 아까는 책 얘기할 때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만 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해. 그 밝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네. 그냥 단순하게 넌 그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 밝음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겪어냈고 그 겪어냄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는 좀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좋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만, 네. 내가 힘들다는 얘기 이것이 주된 얘기여서 그러면 이제 막상 그 듣고 나면 뭐 듣는 사람이 힘내라고 얘기하거나 네. 뭐 화이팅. 근데 사실 이 말처럼 진짜 의미 없는 말이 없거든요.
1: 맞아요.
0: 정말로 힘내라, 화이팅해라. 그거는 사실 뭐 위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딱히 전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맞는데 네.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좀 힘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괜히 얘기 끝내나 보다. 아, 내가 스스로 내가 절망에 빠지 아, 결국 내가 또 혼자서 또 이러고 있구나라고 네. 약간 스스로가 하기를 하는데 그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 이렇게 살아왔어. 나도 너희들이 나를 좀 축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혹시나 누군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아,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참 좋은. 왜냐면 우리가 뭐, 아, 네가 아픈 걸 우리 알아봤자 뭐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또 이런 그래서 요새 책 많이 팔리는 것 중에 물론 책을 많이 안 사신 분이 많긴 하지만 에세이류가 많이 팔리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보던 관점만 좀 있나 아니면 다른 관점이 있나 그래서 에세이류가 좀 요새 좀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쓰신 것 같은데
1: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작가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쓴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동안 아팠던 이야기를 숨겼던 이유도 일단은 처음에 아팠을 때는 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컸어요.
0: 그렇죠.
1: 저만 왜 나만 처음에는 저도 역시 절망을 하죠. 뭐 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라는 과정 중에 되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크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만 떨어져 나온 것 같고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도 이렇게 고립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나도 지금 이 삶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분들에게 뭐 대단한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무슨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거 같이 한번 버텨봅시다 약간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0: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로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긴 한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극복해야 될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만 눈 돌리면 네. 많거든요. 네. 함께하고 아니야 우리 뭐 힘내봅시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우리 한번 좀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좀 좋아진 것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영향 많이 받는 거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또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사실 그렇게 한번 겪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두 번째 인생이란 말 표현을 쓰면서 네. 좀 이게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 전에 봤던 다른 것들을 좀 느끼고 체험하고 한다는데 혹시 그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아픈 경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그 내 삶에서 그 마음가짐을 가진 계기 라고 하면 뭐가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1: 심장 이식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암이었을 때는 어쨌든 치료 받으면 그때는 그리고 또 어렸거든요. 그때 서른이었어요. 처음으로 암을 암이 발병한 게 서른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뭣도 몰랐던 것 같아요. 죽음에 그때만 해도 막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아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좀 끌려 다녔다면은 심장이식이라는 거는 진짜 죽음이 제 눈앞에 제가 눈앞에 있구나.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치료를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누군가의 심장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죽음이 진짜 내 앞에 와 있구나. 죽음의 문턱을 내가 넘을 뻔했구나라는 걸 이제와 좀 깨닫게 되면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고 기상캐스터 할 때는 이왕 KBS 들어간 거 아주 높은 자리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인기도 얻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심장이식이라는 사건 이후에는 다 필요 없고 내가 막상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뭐 그런 명예도 돈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금 내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깜깜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고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좋은 시간 더 많이 보낼 걸 사랑한다고 할 걸 막 그런 후회들만 좀 남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서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먼 미래에 뭐 화려한 오수진이냐 했을 때 그 미래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배웠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게 저는 정말 늙어서 죽는 것만 제 옵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란 게 단순히 부정적이고 뭔가 비관적인 게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좀 더 열심히 혹은 더 알차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태도를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0: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더 내 주변 사람들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낼 걸 사랑한다 말할 걸 했는데 보지 그 병 이제 조금 지난 지 또 거진 10년 되셨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십니까?
1: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살다 보면은 까먹어요. 그게 이제 하루하루에 급급하다 보니까
0: 그 안 까먹으려고 책 쓰셨군요.
1: 네 맞아요. 정말로 완전히 맞는 게 책 쓰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 다시 까먹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정신 차리자 무엇이 중헌디 제가 그 심장이식을 받고 나서 가장 내 모토로 삼은 문장이 무엇이 중헌디였거든요.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뭐가 중요한가 내가 다시 중환자실에 가면 어떤 선택을 할 거지? 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또 살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그 앞에 당장 놓여있는 것에 급급해서 멀리 못 보고 계속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삶에 젖어서 근데 다시 한번 매일 이제 상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책을 쓰고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이런 의미에서
0: 제가 봤을 때는 내 심장을 죽게라는 책이
1: 네.
0: 자신의 투병기도이기도 하지만 정신 차려 오수진이
1: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0: 본인한테는 알려드립니다가 아니라
1: 네.
0: 야 너 생각해봐
1: 네,
0: 너
1: 맞아요.
0: 그때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왜 이러고 있니
1: 맞아요
0: 라는 얘기가 되는데
1: 완전히 그렇습니다
0: 제가 왜냐면 그 오수진 아나운서하고 사실 한 원튼 원치 않다 한 3년 전부터
1: 네, 3년이에요.
0: 그 저희 같이 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면 그 3년 안에 그 이분의 몸무게 변화를 제가 직접 체험해서 이분 올해 그 3년 전에 그 분과 다른 사람이다.
1: 네, 맞아요.
0: 내가 오직하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 오수진 맞냐? 라고 할 정도로 살이 확 빠지셨는데
1: 네.
0: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면 이게 좀 뭐랄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냐면 살 빠지시고 자기가 좀 건강하지니까 조금 더 밝아졌다고 할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 날아간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저 이제 일단은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관리를 따로 하고 체중관리를 따로 한 것도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심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분의 타인의 심장이다 보니까 타인의 심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약물도 스테로이드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게 뭐 살도 많이 찌고 붓기도 많이 붓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심장을 잘 써야 되니까 오래 쓰려면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 관리를 하는 중에 이제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작년부터 제가 더 열심히 이 체중 관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신부님과 인터뷰처럼 유키즈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 유키즈에 나가서 이게 제가 하는 그 생명 나눔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제가 여러 가지 기관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한국 장기조직기증원도 있고 우리 서울대교구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있고 이 한국 심장재단도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저는 곁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언론 홍보밖에 없으니 그러면 유키즈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지라는 생각에 이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뺐죠.
0: 작은 목표라기보다는 큰 목표인 것 같고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검은 속내까지 다
1: 포부까지
0: 밝히는 사실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해지신 것 같긴 하다.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더 나 자신을 또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연연.

0: 생명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번 생명의 나눔을 경험한 뒤 장기 기증과 심장 질환, 자살 예방 그리고 나눔과 봉사의 현장까지 발걸음을 넓혀 가시는 분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진행자 복디 방송인 오수진과 함께합니다. 아까는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뭐 심장 이식, 뭐 그다음에 생명 나눔, 그다음에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본인이 이제 아파가지고 했던 경험하고 그때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게 생명이라는 것을 나눔다는 것에 대해서 그전과 그전과 지금과 좀 달라진 게 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1: 예전에는 좀 생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무겁고 되게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아. 무겁고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0: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당연해서 아니면 뭐 그걸 또 강조해서 안 그러면
1: 뭔가 예를 들어 뭐 생명 운동, 생명 앞에 생명이 붙으면 되게 뭔가 거창한 운동.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근데 저도 장기기증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기관들이랑 일을 하면서 생명운동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알았잖아요. 제가 기증자한테 받은 것도 그냥 단순히 장기의 심장이 아니라 사랑,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을 세상에 두고 가셨고 그 사랑을 제가 받았다.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질문이 뭐였죠?
0: 그 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이 큰 차이죠.
1: 네. 그래서 뭔가 생명 운동, 생명 나눔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좀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되게 큰 결심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좀 가벼운 건 아닌데.
1: 가벼운 건 절대 아니지만
0: 내가 멀리 흐리면서 그걸 하려면 되게 내가 무겁게 받아들일 마음에서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생각만 쓰면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숨 쉬며 움직인다 말 표현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그 무거움 아니고 좀 이렇게 가볍게 이건 본인의 이제 체험을 통해서 네. 느껴진다고 했다고 한다면 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1: 생명 굳이 뭐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이런 것처럼 무거운 게 아니라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게 되게 거창하게 뭔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안부를 묻는다거나 좀 뭐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시간을 내어준다거나 그런 것도 저는 다 생명이라고
0: 그러니까 관심을, 네,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거.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비관적이고 힘든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내가 나의 시간과 그런 말 함께 있음을 통해 예, 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특히 장기 이식 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기도 하셨지만 장기 이식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 그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우리 또 맞아요. 어렸을 때 받은 게 뭐 수지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뭔가 해친다라는 네. 개념이 있고 그럼 내가 함부로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가 뭐 그런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유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 기증하는 순간서부터 왠지 모르게 뭐 살아 있을 때 줄 수 있는 건 콩밥밖에 없긴 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죽어서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거기 조금 사람들한테 그 장기 기증의 의미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나? 라고 한다면 좀 머뭇거리긴 하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실제로 그런 생명 나눔 뭐 캠페인을 간다거나 그럴 때 장기 기증 하면은 무서워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또 예전에 오래전에 언론에서 그 예우와 관련돼서 장기 기증 유가족과 관련돼서 이제 부정적인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어른들이 더 장기 기증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무서워하시는

0: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변화가 많이 했고 예우적인 면에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장기 기증 희망 등록하세요라고 하면은 정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가 지금 무언가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에서 전화 와서 기증하세요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이제 사후 안구 기증,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정시숙 추기경님처럼 사후에 그 안구 기증도 있지만, 뇌사라는 특별한 죽음이 있은 후에만 기증이 가능하거든요. 뇌사가 아닌 경우에는 기증은 가족들 간에 생체 기증만 가능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식 기증 같은 경우에는 뇌사라는 특별한 죽음이 있은 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등록을 하신다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기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변의 보호자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기증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또 중간에 철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생명 나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나에게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그냥 뜻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런 생명 나눔 다시 태어난 오수진을 보면서, 아,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도 할수 있구나, 세상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할수 있구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1: 그 사실 이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그런 뭔가 이런 부분에선 되게 좀 아주 보수적인
0: 그쵸.
1: 문화다 보니 이 부분에 조금 뭐랄까 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금 뭐랄까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요새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심장 이식이나 이런 간 이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그래, 아, 내가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거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인식이 변화된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아직도 쉽지는 않은.
0: 그렇죠.
1: 사실 그렇죠. 뭐 단정히 얘기하면 간 이식 같은 것만 해도 이제 뭐좀 눈초리를 주면서 뭐 가끔씩 압박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대표적인 거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0: 맞아요.
1: 드라마 보게 되면 간이식할 때 다른 가족들은 안 된다 하면서 야 며느리 너는 네 남편이니까 해라 뭐 이런 약간
0: 맞아요, 맞아요.
1: 강압적인 것도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거기서 좀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좀 있죠. 그래서 강요 아닌 강요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부분에서 좀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들도 좀 이렇게 다양해질 필요성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뭔가 이게 기증 이를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도 활동하고 계시면, 특히 뭐 한마음 한몸 같은 경우에는 자살
0: 네, 맞아요.
1: 관련된 화잖아. 이거는 뭐 이게 마음의 부분이긴 한데, 그 제가 아는 바람에 그 강사로서도 한번 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0: 저는 기증을 받아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다라고,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어쩌면 그 사람이 뭐 마지막의 외침일 수
0: 그쵸.
1: 있겠고, 발버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 자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피하고 싶은 것도 알겠고, 근데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사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0: 그쵸.
1: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들하고 나눠야 될지 가끔씩 망설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사로서 많이 하시긴 않으셨지만, 만일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딱 내가 막그 앞에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한마디로 욕하면.
0: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사랑이고 생명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1: 네.
0: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힘내세요, 사셔야죠 라는 이야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주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그 함께 하는 거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아까는 사실 결국은 이 생명이란 얘기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얘기가 외롭다는 건데, 근데 이 생명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함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생명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누군가가 타인이 있었을 때 그래서 더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또 특히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죠. 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만 봐더라도 그 거기 톰 행크스가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로운데 갑자기 그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피구공을 피묻힌 거죠. 아, 저 사람처럼 생긴 것 같아. 그리고 걔하고 끊임없이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생명력을 찾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외롭고 힘들고 고통해서 야, 뭐 윌슨 막 하면서 막 저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 생명력이 확실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요새는 조금 뭐랄까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게 되게 조금 뭐랄까 그런 시간 굳이 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고립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뭐라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약해지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함께한다는 문화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함께한다는 문화에 대해서.
1: 왜냐면 그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 아침에 방송할 네. 때 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뭐 옆에 있죠. 저 뭐 같이 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라디오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한테 아 내가 당신과 함께 출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활기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0: 네.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암을 겪었을 때 되게 외로움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저 스스로가 뭔가 나는 내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제가 그 전에 병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잖아요.
1: 회피.
0: 네, 계속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그냥 조금 아팠어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라디오 DJ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청취자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청취자가 보내주신 사연에 아 저도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거에 대한 힘을 저도 느꼈거든요. 철저하게 저는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나 혼자 이고 지고 가야 돼 라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속내를 보여주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그 함께의 힘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서로 이야기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같이 머물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단한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스스로 정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함께의 힘.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얘기를 같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는 하겠는데 이 말 꺼내면 제가 또 싫어하겠지, 이 말 꺼내면 제가 불편하겠지, 이 생각 때문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긴 한데 내 스스로가 그 미리 짐작해가지고 내가 아예 없을 거야라고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왜 나를 고립시키는 게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좀 이게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0: 그게 약간 SNS 때문인 거. 이거 좀 맥락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SNS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 SNS 보면은 막 뭐 예를 들어 회피형 이런 사람이 회피형입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의 특징을 쫙 써놓잖아요. 이런 사람, 뭐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나쁜 남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면은 그걸 보면은 괜히 내 행동을 검열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게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저런 어떻게 보이면 어떡하지? 서로 민폐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가 더 빡세다? 더 약간 세지는 확고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여야 되고 그 혼자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요새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런 개발이나 아니면 자기 뭐 그 명상 이런 할 때 이런 거 권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고립 나 스스로가 고립을 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하다 보면 내 말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방송하시면서 아니면 일상 삶을 살면서 아 내가 이런 말은 꼭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이런 말이 있다면 전하고 싶다도 있지만 이런 말은 안 하고 싶다라는 것도 좀 먼저.
1: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0: 막 아까 신부님께서 초반에 얘기 주신 것처럼 그냥 힘내세요 라는 말 이런 말은 좀 안 하고 싶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되게 대단한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대단한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가치의 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우리 한번 잘 버텨봅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쉽게 힘내라고는 말하지만 그 말조차 진짜 정작 힘든 사람한테는 그 말조차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좀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힘내세요. 이거 합시다. 우리 합시다. 이거보다 뭐 괜찮으세요?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라거나 뭐 판단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거 이런 거를 제일 많이 건네고 싶고 하고 싶어요.
1: 네. 근데 아까 전에 뭐지 뭐 장기 이식이나 아니면 한마음이나 뭐 이런 그 생명 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꼭 그들의 그 이야기를 꼭 이것만은 전달하고 싶다 한다고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장기 이식 관련
1: 뭐 전체적으로 네. 생명 운동 하시는 분들.
0: 그냥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장기 기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장 기증 희망 등록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기 기증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 함께 알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건네고 싶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것을 그냥 나의 것으로 끝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의 것을 그 누군가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구한테 빛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으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금 과거에 어떤 문화에 너무 빠져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잘 못 보는 것도 좀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도 소중하지만 그에게도 소중하다는 것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봉사하시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0: 네.
1: 어느 사람은 좋고 어느 사람 조금 뭐라고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 제가 두 가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음운동본부에서 하는 명동밥집이라는 봉사도 있고 하나는 그 같이 걷는 길이라는 재단에서 그 동대문구에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배달을 하는 그 두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1: 어떤 면에서?
0: 그 되게 예를 들어 그 배달을 하는 반찬을 직접 가서 배달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배달을 가면은 문 앞에 한 200m 앞에 나와 계세요.
1: 그분들이?
0: 네, 그분들이 나와 계셔서 그렇게 막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마음 편하려고. 저도 받은 게 많잖아요. 저는 진짜 그분들보다 더 큰 걸 받았잖아요. 심장이라는 생명을 받고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조금 덜려고 사실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혼자 안고 있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세상에 이걸 도로 내가 심장을 다시 꺼내드릴 수는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랑을 다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죄책감을 덜려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막 건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하나라도 더 꺼내 주시려고 저희에게 오히려 막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막 이런 걸 더 꺼내 주시려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다시 도는구나 사랑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건 절대 아니구나 봉사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생명 나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 시간을 내어주고 그분들도 사랑을 저에게 내어주고 그것이 봉사활동하는 게 그냥 결국에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1: 사실 뭐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이 뭐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돈을 내는 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긴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다.
0: 사실 그렇죠.
1: 왜냐하면 그거는 반응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이게 그 기부금 내서 기부금 영수증 받고 확인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소식지 받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낸 게 이렇게 됐구나라도 있지만 실질적인 만남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그 체험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봉사라는 걸 좀 시간을 내서 직접 만나고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나의 변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직접 그 두 가지를 또 하시니까 그것이 분명히 제가 더 받는 것 같아요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왜냐면 내 생각 외에 기대감 외에 더 큰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성장한다. 그 누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좀 배워본다라는 것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지금 아까는 봉사 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듣는 분들한테 이것도 생명 나눔이라고 하셨으니까 생명 나눔 중에 이런 봉사 어떨까요라고 권해 주신다면
0: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기부를 실제 경제적인 기부를 하는 것도
1: 그렇죠
0: 쉽긴 하지만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이고 우리 많은 기관 천주교 기관에서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명동밥집도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1: 명동밥집 해보니까 뭐가 제일이라는 말표는 뭐가 좋습니까?
0: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하.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노동적으로 힘들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들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로의 기운을 받으면서 같이 그거 역시 협업인 거잖아요. 누구는 뭐 밥을 주고 누구는 반찬을 주고 같이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활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력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다. 누군가를 위해 뭐 얼마나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했다라는 성취감. 이런 것 덕분에 저는 계속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서로 간에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주고 있는 에너지도 좀 다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가 봉사했는데 그 받는 분들이 또 나한테 주는 에너지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동시에 함께 그러니까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만 하는 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관계가 있거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같이 우리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구나 하는 것을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책 얘기 아닌 책 얘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던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나는 왜 살고 있나라는 라고 생각 드시는 분에게 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혼자 견디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렵지 않고 그냥 나 힘들다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 다시 삶을 이어주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함께 머무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 함께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함께.
0: 네, 함께.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걸 들어주는 이가 있고 결국에는 그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돌봄받을 이유가 꼭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생명 얘기할 때 개인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가 뭘 준비를 해서 어쩌면, 근데 그 말 표현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막상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봉사를 하거나 등등을 해보게 되면 그 생명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고 함께 해야지만 되어진 것만 인식만 가져도 우리는 좀 다른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막상 독박 육아야.
0: 그렇죠.
1: 아니면 독박 돌봄이니까 어려 부모님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그렇지만 그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육아도 내가 아이하고 교감을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르신을 돌본다 하더라도 교감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일로서만 생각한다면 그의 존재가 나한테 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만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도 우리는 소진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서로 간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것만 좀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외롭고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의 그것을 좀 인식하고 참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아까 말씀 이 나눔 자체가 그냥 우리 나만 아니라 우리라는 그 인식을 좀 전해진다면 생명 운동이 별게 아니라 뭐 특별히 막 뭐 외치고 뭐 아까 장기 기증하고 뭐 하고 그렇게 막 심하게 두잉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는 것만 해도 막 관심 있게 쳐다보 째려보는 것 말고 관심 있게 봐주는 것만 해도 그거 자체가 네. 아, 너 혼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그 응원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해도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에 나의 생명도 발견하고 그의 생명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방송인 오수진 아가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수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 나눔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힘든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꺼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오늘 바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cm가 부르는 서랍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 길이 워낙 잘 닦인 요즘에 흔치 않지만요. 종종 인생의 빗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알고 있죠. 이렇게 걸림돌로 혼이 난 베드로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가톨릭의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앞길을 막으면 걸림돌이라도 집을 짓는 데 쓰이면 디딤돌, 멋진 건물 앞에 놓이면 머릿돌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늘어나길 바라며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8월 30일 군종의 시간, 오늘의 첫 곡은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열어두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응답하라 예비역으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해군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내가 버려야 하는 것. 군인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각자마다 맡은 임무와 직책이 있습니다. 군종실만 보아도 세 종파의 성직자들이 군종실장, 신앙전력담당, 그리고 신앙선도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렵다고 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고 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서의 업무는 누군가에게 과중이 되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도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자리마다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완성하려는 모습이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앞서 자신을 버리는 것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집착,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 앞에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두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욕심을 1순위로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 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바람도 남들보다 가벼운 십자가를 달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제 이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0: 오늘 강론은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그는 맙소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성서에도 맙소사라는 표현이 있다니 참 인간적이다 싶으면서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이런 탄식을 뱉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분께 자신의 인생 전

0: 부를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만을, 그러니까 인간의 일만을 생각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느님보다 앞서 생각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일을 하느님보다 우선한 건 아니었는지 한 편의 영화를 통해 깨달아보는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영화 속 예비역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모든 예비역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응답하라 예비역.
0: 지금 시작할게요.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디오 이한빈입니다.
0: 네,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1: 맞아요.
0: 시간이 더 빠르죠?
1: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네. 너무 반갑고 네. 아, 저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라 행복합니다.
0: 수입이?
1: 네.
0: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지난주가 너무 흥미로운 영화 얘기를 해서 또 이번 시간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1: 아, 맞아요. 지난주에 또 제가 영화 덩케르크.
0: 맞습니다.
1: 아,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심취해서 설명해 드렸던 만큼
0: 네.
1: 아, 진짜 너무 즐겁게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아, 오늘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 있으니까요.
0: 네.
1: 끝까지 귀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혹시 저희 응답하라 예비역에서 소개받고 싶다, 아니면 이 영화 참 좋다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 분들은 샵 1053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화도 덩케르크 못지않게 흥미로운, 정말 디오 씨가 아끼는 영화 들고 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해 볼게요. 디오는 혹시 초능력을 갖고 싶다거나 신의 능력 중 일부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 있어요?
1: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초능력 그리고 신의 능력을 떠올리면은
0: 네.
1: 저에게는 하나 원픽이 있습니다.
0: 뭐죠?
1: 바로 순간이동 능력.
0: 아, 순간이동. 그 능력으로 뭐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1: 아, 저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볼 때
0: 네.
1: 그 배우 공유 씨가 문 열 때마다 캐나다로 가고
0: 맞아요.
1: 문 열 때마다 원하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아,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부러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순간이동 능력이 있다면
0: 네.
1: 삼시세끼를 다른 국가에서 먹을 것 같아요.
0: 일본 가서 스시 네. 먹고 이탈리 가서
1: 양식
0: 파스타
1: 먹고 네. 맞아요. 뭐 일식 한국에서 일식당 안 가고
0: 네.
1: 일본에서 일식당 가고
0: 네.
1: 중식은 중국 가고
0: 네.
1: 그리고 야경은 또 뭐 프랑스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오고 잠만 집에서 자고
0: 네.
1: 아, 이런 제가 또 워낙 여행을 평상시에 좋아해서 그런가
0: 네.
1: 그런 순간이동 능력, 그리고 또 순간이동 능력이 있다면 우리 출근길 걱정 없이
0: 그렇네요.
1: 아, 잠을 한 1시간은 더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지옥철은 낱말이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저는 순간이동 능력이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아닐까
0: 네.
1: 생각했습니다.
0: 아마 뭐 80% 이상이 공간이동을 가장, 진짜 순간이동을 가장 부러워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플로라님도 혹시 이런 초능력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아,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공간이동 탐나긴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 뇌가 슈퍼컴퓨터만큼 빠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결정을 못해요, 잘.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래서 결정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도록.
0: 슈퍼판단력.
1: 아, 슈퍼판단력?
0: 네, 딱 보면은 이거 각이 나와. 탁탁탁탁.
1: 아, 딱 눈에서 막 그 계산기 돌아가는 것처럼
0: 네.
1: 막 다 보이고 정답들이
0: 네.
1: 다 보이고.
0: 맞아요.
1: 거의 천재적인 두뇌를
0: 네.
1: 원하시는 거군요.
0: 네.
1: 어떻게
0: 안 될까요?
1: 이 부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또
0: 아니
1: 충분히 실현 가능하겠는데요.
0: 공간 이동은 디오 씨가 하는 노력이 없잖아요. 왜 저한테는 노력을 강요하는 거예요?
1: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0: 네.
1: 조만간 또 플로라님의 이 소망이 정말 초능력으로 또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0: 그렇네요.
1: 네.
0: 굳이 제 뇌가 아니더라도
1: 네.
0: 인공뇌를 사용하면 되니까.
1: 네, 요즘은 또 AI 글래스
0: 네.
1: 이런 거 안경을 끼면은
0: 맞아요. 스마트
1: 네.
0: 글래스.
1: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1: 한 10년 뒤면은 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0: 네.
1: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돈 열심히 벌어놔야겠네요.
1: 아, 그렇죠.
0: 뭐든 처음엔 다 비싸니까.
1: 네. 돈으로 이제 초능력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0: 디오의 그 소망인 순간이동을 돕는 도구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1: 아, 제발. 꼭 제 살아생전에 네.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영화에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이룬 주인공이 등장한다고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배우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0: 아. 너무너무 재밌죠.
1: 네. 브루스 올마이티 보셨나요?
0: 네. 근데 꽤 예전에 봐서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는 2003년에 개봉한 영화로 톰 세디악 감독이 연출을, 짐 캐리가 주인공 브루스 역을,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0: 네. 갓.
1: 네. 맞습니다. 이 브루스는 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 기자인데요.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일이 꼬이고 자신에게 불행한 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불공평하다면서 하느님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느님이 직접 브루스한테 나타나셔서 자신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0: 네.
1: 말 그대로 평범한 인간이 갑자기 하느님,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0: 와, 진짜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일을 이렇게 영화로 현실화시켜준 것 같아요. 우리 배우 짐 캐리 하면 코미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맞아요.
0: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과장된 표현과 몸짓이 아직도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데 단순한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고 봐도 될까요?
1: 물론 짐 캐리 배우의 특유의 그 코미디가 네.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긴 해요.
0: 네.
1: 저도 영화 보면서 정말 빵 터진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 중에서도 코미디만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정말 많은 교훈과 또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서
0: 네.
1: 웃음과 감동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순삭의 영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시간 순삭의 영화다. 그중에서 가장 빵 터진 장면 하나만 소개해볼까요?
1: 저는 진짜 정말 배를 잡고 깔깔대면서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브루스가 얄미워하는 동료 앵커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친구가 방송을 할 때 몰래 뒤에서 목소리를 변조시키거나 헬륨 가스 마신 것처럼 엥 이런 목소리를 내거나
0: 네.
1: 아니면 프롬프터 원고 내용을 바꿔서 그대로 읽다가 갑자기 이상한 내용으로
0: 네.
1: 완전 웃긴 내용의 원고로 방송 사고를 만들어버립니다.
0: 네.
1: 아, 정말 참 방송하는 저 입장에서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난인데
0: 네.
1: 영화로 보니까 정말 웃기고 또 그 장난도 정말 웃겨서 그 방송 장난을 당하는 동료 앵커도 자기가 네. 말하고 자기가 웃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장면이 웃겼던
0: 네.
1: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0: 저도 이 영화 볼 때 이 장면에 정말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우리 둘 다 방송 일을 하면 알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큰 사고인지.
1: 아, 정말
0: 진짜 아찔하네요.
1: 네, 짐 캐리 멱살 한번 잡고 싶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장난이죠.
0: 좋습니다. 음악 한 건 듣고 영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 영화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스티브 윈우드의 Higher Love 지금 들려드려요.

0: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대표곡 스티브 윈우드의 Higher Love 들려드렸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5주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역 관점으로 다시 보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확실히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나 봐요.
1: 맞습니다. 또 배우 짐 캐리의 장기를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0: 네.
1: 그런 코미디 요소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또 그 코미디 요소뿐만 아니라 영화가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브루스가 하느님의 능력을 갖고 마음껏 장난을 치면서 관객을 웃게 만들지만
0: 네.
1: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영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웃으면서 영화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삶과 사랑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0: 맞아요. 웃음 가득한 영화지만 이 초반엔 브루스가 하느님께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영화 초반에는 하느님을 원망했던 걸까요?
1: 아, 저도 브루스를 보면서
0: 네.
1: 나도 이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0: 이런
1: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0: 네.
1: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든 이유를 하느님 탓으로 돌립니다.
0: 네.
1: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동료가 먼저 승진하고
0: 네.
1: 방송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0: 네.
1: 그러면서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0: 와,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들이네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런 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계속 닥쳐오면은 정말 불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보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불평불만을 좀 하느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0: 네.
1: 이랬던 적이 솔직히 좀 많아서
0: 네.
1: 브루스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이런 브루스에게 정말 하느님의 능력

0: 자동차도 스포츠카로 바꿔버리고.
1: 이야.
0: 그리고 여자친구 그레이스를 위해서, 아, 이 장면도 정말 웃긴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1: 네.
0: 달을 건물 앞으로 옮겨와요.
1: 우와.
0: 네, 정말 밤 하늘에 있는 그 달을.
1: 네.
0: 네.
1: 연인들 사이에 별 따줘 이 말을 현실로 한 거네요.
0: 맞아요. 흔히 뭐 별 보러 가자. 이런 말도 많이 로맨틱한 멘트로 하는데
1: 달을
0: 이 브루스는 별보다 더 큰 달을
1: 네.
0: 집 앞으로 당겨와서
1: 네.
0: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해요.
1: 오.
0: 그레이스도 밤하늘 보면서 달이 이렇게 컸었나?
1: 네.
0: 아, 로맨틱한 그 달의 조명을 받아서
1: 네.
0: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싸웠던 연인과 화해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요.
1: 네.
0: 하지만 또 이때부터 영화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 오.
0: 달을 조금 당겨왔을 뿐인데 그 영향으로 한 지역에 엄청난 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0: 이 과학적으로 달이 그렇게 옮겨오면은 그런
1: 그쵸.
0: 좀 영향이 있나 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브루스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1: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라. 아무래도 신의 능력을 함부로 인간이 사용했을 때 세상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 신이 브루스에게 이 능력을 주면서 이런 위험해진다는 당부도 안 해준 건가요?
0: 네. 브루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빌려주면서도
1: 네.
0: 뭐 이 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위험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1: 네.
0: 오히려 브루스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도록 기다립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그 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 하느님께서 브루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좋아요. 그러면 이 곡이 좀 이 메시지랑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 듣고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0: 함께 들은 곡 제이슨 브라스의 Living in the Moment였습니다. 영화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다 보니 디오가 이 곡을 떠올려 주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은 음악일까요?
1: 저는 우선 제목부터가 Living in the Moment, 현재를 살아라, 네, 네.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1: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흔히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0: 네.
1: 그때 불행해진다고 느꼈어요.
0: 그것에서만 이렇게 매몰될 때.
1: 맞아요. 그래서 브루스도 정말 뭐 승진이라던가
0: 네.
1: 지금 현재 본인의 상황과 순간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바랄 때 그때 오히려 그 좀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진다고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거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0: 네.
1: 걸 영화에서 보내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음악이 딱 떠올랐습니다.
0: 하느님 역할로 나오는 이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의 그 신도 아마 브루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1: 맞아요.
0: 네. 네. 이렇게 브루스가 영화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영화는 더 흥미로워지는데 무엇보다 본인만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던 브루스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된다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이 장면이 정말 웃기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았는데요.
0: 맞아요.
1: 처음에는 한두 명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다가 점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면서
0: 맞아요.
1: 브루스가 거의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0: 네, 그 영화를 보는 저도 막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정말 실제로 이 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가 들리겠구나.
0: 그렇겠구나.
1: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결국 브루스는 도저히 이 목소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0: 네.
1: 기도 내용을 포스트잇 메모로
0: 네.
1: 바꿔달라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0: 네.
1: 그랬더니 메모가 온 집안을 다 꽉 채우고요.
0: 정신없어.
1: 메모도 안 되겠다 싶어서
0: 네.
1: 이메일로 접수를 받겠다라고 능력을 사용하니 하루 종일 다운로드를 받아도 방대한 양의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진짜 우리 인간들이 신과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반성과 함께 또 실제로도 정말 이런 하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0: 네.
1: 정말 수많은 기도가 쏟아지겠다.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 내용을 영화 속에서 보면은 뭐 누군가는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고
0: 네.
1: 누군가는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0: 맞아요.
1: 이런 기도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반성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해봤자 뭐 인간 대 인간으로 해봤지 정말 하느님의 입장을 헤아려 본 적은 잘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하느님도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1: 네.
0: 시켜줘도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1: 네.
0: 세상이나 타인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거기에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의 역할 잘 소화해냈나요?
1: 이 부분이 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이죠. 이 갈등의 시작은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역시 브루스 올마이티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스냅의 The Power.
2: 아메리칸스카야 фирма Transceptor Technology приступила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компьют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й спутник.

0: 스냅의 The Power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I got the power. 이 부분에서 짐 캐리 배우가 그 막 익살스럽게 거리를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뭔가 그 장면에 쓰였던 것 같죠?
1: 맞아요.
0: 그 신의 역할을 바로 부여받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1: 저도 생각만 해도 네. 한 번쯤은 저도 받아보고 싶다.
0: 그러니까요.
1: 브루스가 부럽더라고요.
0: 네. 근데 또 역경을 많이 겪는 걸 보면서 우리도 공감을 했죠. 아, 못할 짓이다.
1: 아, 맞아요.
0: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이야기에서 멈췄는데 그래서 브루스는 좋은 신이 되나요?
1: 아, 좋은 신일 수도 있고 나쁜 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사람들의 그 방대한 기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한 브루스는 결국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0: 네.
1: 바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주는 거예요.
0: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좀 불안불안하기 시작하죠.
0: 네, 거기엔 좋은 소원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1: 맞아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소원도 있을 텐데
0: 네.
1: 그런 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기도에 예스.
0: 와.
1: 그래서 신께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파티에 왔는데
0: 네.
1: 야, 나 주식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식이 진짜 올랐어. 이러면서 나는 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바로 올랐어. 이런 식으로 다음날 본인들이 생각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다.
0: 네.
1: 이런 그 대화 토픽 주제가 오가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복권 당첨자도 엄청 많아져서
0: 이게 메인 소원이죠. 모든
1: 맞아요.
0: 사람들의.
1: 1등 당첨금이 17달러.
0: 어떡해.
1: 한 5만 원 정도도 안 되는
0: 네,
1: 거죠.
0: 안 되죠.
1: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0: 아, 진짜 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도 만약에 그게 다 현실에서 일어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1: 맞아요. 진짜 저도 보면서도 좋을 것 같으면서도
0: 네.
1: 이럴 때는 복권 당첨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다른 사람들이랑 안 겹치는 소원을 빌어야겠구나. 영화를 보면서
0: 그렇네. 아깝잖아요.
1: 네, 맞아요.
0: 내 소원이 중복 처리되면.
1: 맞아요. 중복 처리되지 않을 만한
0: 네.
1: 그런 나만의 소원을 평상시에 고민해봐야겠다.
0: 고민해둬야겠다.
1: 네, 미리미리 고민해둬야겠다.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0: 네. 이 영화에서 브루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죠. 그게 우리는 기도일 텐데 이 영화는 또 기도의 의미를 또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영화는 기도를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브루스가 모든 사람의 기도를 직접 받아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결국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길어주는 영화에서는 이 애인인 그레이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저는 이 브루스의 태도 변화가
0: 네.
1: 영화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기도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0: 저도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레이스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레이스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녀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브루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았거든요.
1: 맞아요.
0: 또 영화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자유이지 않을까요? 브루스가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죠.
0: 네.
1: 하느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0: 네.
1: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든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0: 네.
1: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선택을 대신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직접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또 깨달음과 느낌이 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유가 있는 데에는 책임이 항상 따른다. 그 말을 영화 내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지구상에 정말 큰 어려움을 빠뜨리면서도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의 성장기를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Seed의 I'm Alive.

0: 역시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Seal의 I'm Alive 함께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디오는 혹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빌었던 소원이 있나요?
1: 저는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현역 군인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0: 네.
1: 저는 포상 휴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1순위 저의 기도였고요.
0: 네.
1: 그리고 제발 오늘 하루가 무사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0: 네.
1: 특히 이 일과 시간 이 기도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눈 뜨자마자 빨리 다시 눈을 감고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
0: 이거를. 얼마나 낮 동안이 고됐으면.
1: 네. 그리고 또 아침 일찍 그 네. 기상 나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일어나면은
0: 네.
1: 정말 그 고통이 아직까지도 느껴집니다.
0: 그리고 뭐 고생이죠.
1: 비가 와서 훈련 취소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을 저는 현역 당시에 네.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
0: 네. 역시 군대 현역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휴가와 전역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예비역인 디오가 지금 당장 무조건 이뤄지는 소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빌 것 같아요?
1: 아, 제가 오늘 또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린 게
0: 네.
1: 제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소원
0: 네.
1: 그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아,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 실제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와서
0: 네.
1: 딱 소원 하나를 이루어준다.
0: 네.
1: 뭐든 말해봐라.
0: 네.
1: 하면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0: 네.
1: 저는 복권 단독 당첨이요.
0: 단독이 네. 붙었어.
1: 무조건 단독. 네. 정말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복권 금액 당첨.
0: 아.
1: 단독 당첨.
0: 네.
1: 아, 이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네. 저도 아직은 많이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네. 것 같은데요. 플로라님은 하나의 소원을 지금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0: 아마 모든 직장인이 복권과 마찬가지로 또 빌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은 그거겠죠. 연봉 높아지게 해주세요.
1: 아, 연봉.
0: 연차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1: 현실적인 확실히 네. 소원을 떠올리셨네요.
0: 맞아요. 사실 다른 것들은

0: 노력하면 된다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노력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소원 여기서 단독 당첨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잊으면 안 돼요. 디오님. 단독 복권 당첨됐을 때.
1: 제가 단독 당첨되면은 네.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 파티 한번 열겠습니다.
0: 아, 저는 네. 더 대우해 주시는 거죠?
1: 아, 그럼요. 제가 몰래 따로 챙겨 드릴게요. 네.
0: 감사합니다. 모두가 증인입니다. 자, 오늘 브루스 올마이티 보지 않은 청취자 있다면 이 영화 한마디로 추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1: 브루스 올마이티는 하느님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네. 평범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 브루스는 자신의 세상을 자기 위주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브루스 자신이었죠.
0: 맞아요.
1: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단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0: 네.
1: 그리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 영화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가르침과 또 그런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0: 네,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하반기가 벌써 두 달째 진행됐죠.
1: 네.
0: 이 시점에서 보면은 또 올해 하반기를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더 봐야겠어요. 자, 오늘 브루스 올마이티 이미 보신 분들이라도 다시 보시면 또 느껴지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감사 띄워드리고요. 먼저 디오의 인사 전해주시죠.
1: 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영화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오 이한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0: 네, 9월에 만나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 군종의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우리 모두의 굳건한 믿음이죠. 언제나 당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자랑이고 그런 연대감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든든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모아드리는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8월도 끝자락인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김연기가 부르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참으로 지독했던 8월. 이 달도 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 때라 그럴까요? 오늘 제 이독서로 읽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네, 이제 8월을 보내고 다가오는 9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 하실 텐데요. 이 로마서 말씀이 매일매일 반짝반짝 우리 영혼을 깨워주기를 바라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힘내시라고 또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메모리.

우리 모두 고군분투하며 지낸 이 8월도 이제 끝자락이네요. 정말 제발 이제 좀 소슬한 바람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일상의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마르티노님, 처서이지만 지금 군산 34도입니다. 내일부터 스트레이트 5일 근무입니다. 즐겁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또 일상의 풍경 보내주셨는데요. 마르티노님, 네, 반갑습니다. 처서임에도 불구하고 34도. 아, 뜨겁죠? 34도면 뜨겁습니다. 여전히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스트레이트 5일 근무.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무더위와 싸우며 일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물 많이 이렇게 마셔야 하고요. 또, 그런 또, 이렇게 규율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일하고 반드시 이렇게 뭐, 30분을 뭐, 쉰다라는 이렇게 일터에 뭐, 그런 또, 규범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쉬는 시간 꼭잘 지키시면서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으시길, 스트레이트 가야 할 5일 근무 무사히 잘 마치시길, 우리 마르티노님, 네, 우리 기도 요술길에서도 기도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강화 교동도 다리와 바다가 언덕에서 함께 보이는 성 클라라 수도원 개인 피정은 잠자던 영혼의 눈을 깨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하는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마리스텔라님, 지난주에 피정 다녀오신다고 한것 같은데, 클라라 수도원, 강화도에 있는 클라라 수도원 다녀오셨군요. 네, 저도 강화도에 클라라 수도원이 있는 거는 이렇게 듣고, 예전에 한번 저도 이 수도원에 피정을 이렇게 하려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언제였던가? 방이 없다고 했나? 네. 방이 없다고 해서, 가보질 못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수도원 위치가 되게 좋네요. 그 교동도 다리와, 그 다리가 있는, 그래서 그 바다와 언덕이 보이는 수도원의 위치. 아, 정말 이렇게 단둘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이 피정. 얼마나 평화롭고 또 많은 위로의 시간이셨을지, 아, 부럽습니다. 네. 그 피정 때, 받은 그 많은 선물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네. 지내다 보면은 또 일상의 자리가 또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네. 마리스텔라님. 네, 또 이렇게 일상의 풍경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호가니님, 그때 배웠던 김수환 추경님, 영국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노래 디피스라는 노래와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느꼈어요. 정말 평화로운 노래죠. 이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난번 사연에서 아마 꿈에 김선추 형님 나오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꿈에 나온 김수환 추경님의 이미지 혹은 꿈에서 받은 그 느낌이 이 신청해주신 노래처럼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추경님의 모습을 그려보는데요. 신청하신 노래, 곧, 저희가 노래 선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김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도지기로 애청하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8월 초쯤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리고 현재 레오 교황님께서 나란히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김봄님, 야, 교황님이 두 분이 그냥, 한 꿈에 나타나시다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교황님이 제 꿈에 나타난 적이 언제 있었나?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름 그래도 이 프란스콜 교황님과 레오 교황님 팬인데 왜제 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좀 간절하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황님 꿈속에서 만나면 그래서 잠에서 깨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기분이 아마 평화롭고 그게 좀 충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그 꿈에서라도 이렇게 만난 그 교황님과의 그 인연을 계속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혜정 디오니시아님. 포스터를 보니 갓등 중창단 오비팀은 한인본당 설립 50주년 축하하고 동남아시아 신학교 후원을 위해 오시는 거더라고요. 많이들 오셔서 축하하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상옥 선생님도 오시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 호주죠. 호주에 있는 한인본당의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아, 본당 설립 50주년. 오, 한인본당이 꽤 오래됐네요. 50주년 오래되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학교 후원을 위해 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러 먼길 떠나시는 갓등 중창단 오비팀 신부님들, 네, 그 여정 잘 마치고 또그 여정 안에서 또 하느님 체험하고 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신상옥님, 저도 예전에 신상옥님께서 이렇게 만든 노래들 참 많이 듣고 부르고 좋아하곤 했는데 목소리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상옥 선생님 노래. 네, 아무쪼록 그 한인본당 신자분들도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래 봅니다. 네,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오가니님의 신청곡이죠. 리베라가 부릅니다. Deep Peace.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4장 변화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장의 부제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데요. 과연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책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를 향한 갈망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1: 하느님,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위의 기도는 역경에 대처할 때 희망을 주는 삶의 방법을 심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역경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상담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받는 도움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실행하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실로 자기 자신을 돕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상담 예약 전화를 걸기까지 몇 달, 몇 년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때 변화 가능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스스로를 돕는다는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내부 역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한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려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내부 역량을 스스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나서게 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노력과 도전,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우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이번 영적 독서 주제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는 참으로 멋있는 기도문이 소개되는데요. 하느님,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은 저도 자주 바치는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삶의 불만으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둘 사이를 혼돈하고 올바로 식별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정작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내용에서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긴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함께 작용할 때그 변화는 더욱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전부인 양 갇혀 있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 지향 담긴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홀로 남은 곰 닉네임인가요? 네, 김상은님께서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는데 영적 독서 함께하면서 연민, 공감, 배려, 이해, 존중. 매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발자국 남겨주셨네요. 닉네임 재밌네요. 홀로 남은 곰. 가끔 보면 이렇게 닉네임을 참 재치 있게 만드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네, 영적 독서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꽤 지금 한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벌써 14장에 들어서고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또 이렇게 다루게 되었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 많은 주제들을 다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민, 공감, 배려, 이해, 존중. 또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뭐 변화 뭐 등등등. 이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다움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 독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존재 안에서 이렇게 풍겨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그런 사람의 향기 계속 풍겨내는 일상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메데리코님,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랫동안 마음고생했던 회사 업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상황이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막상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편치 않네요. 법적 승리가 마음의 완전한 평화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소의 안도감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쓸쓸함과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움과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데리.

리코님,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뭔가 소송에 휘말리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곤 하셨지만 아마도 이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한 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뭐 불려가야 되고 뭐 가서 또 이렇게 증언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아마 그 시간만큼 일상도 많이 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마음마저도 참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마음의 회복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이 승소 판결이라는 것이 뭐 외적인 현상, 예, 해결뿐인 것이겠죠. 이 내면의 치유, 또 내면의 회복, 또그 안에서 얽혀 있는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메데리코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조금 자신을 위해서 남아 있지만. 그 길, 지금까지 걸어 오셨던 것처럼 남은 길도 또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 나가시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 이루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과정, 지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조롱 섞인 비난과 야유, 그리고 당신의 사랑마저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 끝내 침묵하셨던 주님. 최정인 메데리코가 직장에서 겪은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민사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남은 상처와 동료들을 향한 실망감 또한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나이다. 또한 최정인 메데리코가 정녕 바란 것이 승소가 아니라 망가진 관계의 회복이며 서로의 상처가 아무는 것이었나이다. 하오니 이긴 자에게도 진 자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소서. 세 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사랑, 저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미움과 집착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화 내려주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시연이 부르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뭐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전람회가 부르는 10년의 약속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9월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정주혜 작가가 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시도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살림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책 35쪽과 36쪽입니다. 첫째와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일회용 위생용품의 발명 덕분에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2차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장소마다, 사람마다 특수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내가 쓰레기를 만든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천기저귀를 쓸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다른 것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한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불편함도 매번 달라진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르니까. 그때그때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제로 웨이스트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며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면 제로 웨이스트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정주혜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12쪽입니다. 수세미 열매는 영어로 루파라고 불리기에 국내에서 루파 수세미라고 불리기도 한다. 루파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를 의미하는 거라서 루파 수세미는 수세미 수세미처럼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루파 수세미라는 단어보다는 천연 수세미 혹은 루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루파는 수세미 열매를 삶아서 말린 뒤 겉껍질을 제거하면 나오는 연한 베이지색의 속살이며 주방용 수세미, 샤워용 수세미, 비누받침, 청소용 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수세미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천연 염색한 루파를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루파를 판매하는 곳에서 수세미를 사는 것이 좋다. 바짝 말린 루파는 바게트 빵을 자르듯이 빵칼로 자르면 슥싹슥싹 잘 잘린다. 자른 후 속에 남아있는 씨앗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로웨이스트 입문용품으로 강력 추천하는 루파. 주방 수세미로 사용할 때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자른 후 넓게 펼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처음 사용할 때는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지만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진다. 설거지 비누로 거품을 풍성히 낸 후 그릇을 씻고 스텐 고리 집게에 걸어두면 금방 마른다. 루파를 한두 달 정도 사용하면 찢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끊어지면 다른 루파로 교체한다. 끊어진 루파는 싱크대나 세면대를 청소할 때 청소용 솔로 재활용하고 난 후 말려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흙에 묻어서 생분해 되도록 한다.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책 143쪽입니다. 석유 같은 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 세제와 달리 천연 세제는 세정력 있는 자연계 소재로 만들어진다. 구연산은 감귤류에서 추출하거나 설탕 등 당분을 효모로 발효해서 만든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다른 두 가지의 화학 성분을 합성하여 만들기에 엄밀히 말해서 100% 천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인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유기화학 합성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해한 무기화학 합성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합성 세제보다 친환경적이다. 합성 세제는 저렴하고 거품이 잘 날 뿐만 아니라 세정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자연에서 쉽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천연 세제는 사용 후 그대로 버려도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 분해 능력이 적은 합성 세제와 생분해되고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천연 세제,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크고 넓은 바다에서도 잘 녹지 않는데 몸으로 들어왔을 때 몸에 남지 않고 잘 배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으로 인해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나와 내 가족의 몸에 직접 닿는 세제는 성분과 제형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이라면 안경 쓴 채로 안경을 찾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답답하다가 나중엔 허탈해지는 경험이죠. 뭔가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찾고 싶은 게 휴식이든 자아든 영감이든 사실 우리가 찾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곤 하니까 말이죠. 거실 소파와 사무실 주변 혹은 자주 가는 카페 어딘가에 나의 안경이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 늘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그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8월의 마지막 주일 최대한 심의 음악서재 오늘 첫 곡으로는 마이클 존카스의 On Eagle's Wings 들어보셨습니다. 예, 마이클 존카스는 이제 미국의 가톨릭 사제이고 전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러 그 복음 성가들 찬양곡들로 유명한데요. 마이클 존카스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수리 날개 위로라는 노래인데 또 많은 또 정치가들도 이제 종종 이 곡을 인용하기도 해서 또 많이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의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불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1부는 스튜디움 레전드의 책을 함께 읽는 코너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스튜디움 레젠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8월의 맨 마지막 끝자락부터 이제 가을을 또 준비하면서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도 또 개봉을 했죠. 그래서 또 고전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새 번역이 나와서 새 번역본 오디세이아를 좀 보면서 예전 번역들과도 좀 비교를 하면서 몇몇 대목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대목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영화에서 표현된 내용들과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곡 하나 듣도록 하죠. 산울림입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예,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들으셨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오디세이가 개봉하면서 또 사람들이 그래도 그 원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최근에 그 고전 오디세이아가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랭킹에 오르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또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고전을 읽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회에 한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이 오디세이아는 그냥 뭐 교양으로서 한번 책을 읽어봐야지 하는 그런 숙제라기보다는 정말 재미있는 그 고대의 고전 중에서도 아마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오디세이아의 매력을 같이 조금 또 한번 재발견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디세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번역본이 굉장히 좋은 번역본들, 말하자면 좋다는 게 물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믿을만한 그러한 역사들에 의한 공들인 번역들이 꽤 여러 편이 있어서 고전 중에서는 꽤 축복받은 그러한 어떤 그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메로스의 그 또 다른 고전인 일리아스에 비하면은 오히려 더 여러 번역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번역된 것 중에서 우리가 그 권할 만한 번역은 물론 당연히 그 작고하신 우리나라 서양 고전 번역에 있어서 그야말로 선구자 역할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 고전에 도전할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어 놓으신 천병희 선생의 번역을 먼저 이제 꼽아야 되겠죠. 천병희 선생의 번역으로서 오디세아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고전 문학을 연구한 비교적 그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또 연구자이기도 하신 분들이 번역한 그러한 오디세아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그 번역을 더 다양한 시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전이란 거는 늘 원문에 충실하는 것과 또 현대인의 가독성 이 사이에서 굉장히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어떤 산문이 아니라 서사시기 때문에 그 서양의 운율,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그 운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번역이 있는 것은 또 특히 이 고전에 좀 진지하게 그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인데요. 두 편의 최근의 번역본들도 아주 그 추천할 만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카넷 출판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 출판사인데 아카넷에서 이준석 교수께서 내신 오디세아가 있고 그리고 민음사에서 나온 김기영 교수 두 분 모두 김기영 연구가 두 분 모두 고전문학 그 전공자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서양에서도 어느 나라든 간에 굉장히 여러 편의 이 오디세아 번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있고 그 다양한 번역들을 통해서 그 원전의 맛을 이제 번역이긴 하지만 조금씩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화 개봉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서양 고전 연구자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진지한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서울대에서 인문학 교육을 하고 계시는 이제 김원 교수께서 이번에 또 오디세아를 번역을 해서 이제 새로 나온 김원 번역의 오디세아를 가지고 이제 9월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또 청아한 곡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The Innocence Mission, 비교적 최근 앨범 중에서 The Raindrop Cast네요. Innocence Mission이라고 하면 정말 그 주일학교 때 성당의 주일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그중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늘 내는 팀이죠. The Innocence Mission의 The Raindrop Cast 그리고 김사월이 함께한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능성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여름에 또 상큼한 느낌을 주는 두 곡 들어봤습니다. The Innocence Mission의 The Raindrop Curls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가 김서열과 함께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예, 김원 번역의 오디세이아 이제 의류 문화사에서 이번에 번역이 됐는데요. 김원 교수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아마 TV나 여러 그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 혹은 뭐 대담 프로에서 이제 접했을 것 같은데요. 또 굉장히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서양 고전을 연구했던 분이시죠. 지금 현재 한국 서양 고전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교수로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러 이러한 그 히랍 문학들 비극 그리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을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굉장히 또 대중을 위한 이 그리스 고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사실은 그리스 고전의 대중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뭐 사실은 서양 고전, 더군다나 그리스 고전을 연구한 고전학자, 특히 단순히 어떤 그 사상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언어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고전 문헌학자라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직접 번역하는 건 정말 뭐 꿈 같은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하겠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 역자의 표현에 하면 20년 만에 숙제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번역은 사실은 이 오디세아에 대한 기존에 좋은 번역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번역을 할 때는 좀 나름대로의 좀 아무래도 고유함을 좀 강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천병희 선생 번역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번역을 하셨는데 예전에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던 것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씩 더 가독성을 조금 강조해서 아주 유려한 우리 말들을 이제 표현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고전 문학자들의 또 번역을 보면 그 다음 세대 번역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가독성이 뛰어난 번역이 있기 때문에 좀 원문에 가깝다는 거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한다기보다 이 그리스에서 특히 상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되게 철학적일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상고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번역어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학술적인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말로 한번 관찰을 시키는 것인데 물론 읽다 보면 조금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김원 교수 역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예를 들면 뭐 단순히 뭐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대 그리스적인 표현한다면은 뭐 횡경막을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심장이 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 번역을 좀 본격적으로 볼 때 그런 요소들 역자가 강조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의 음악도 역시 놀란의 영화에서 늘 이런 완벽주의로 그 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루드비히 고란손이 맡았는데요. 당시 그리스의 어떤 음악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증 혹은 탐구를 통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영화 시작의 대사에도 나와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이제 제임스 블레이크와 함께한 뭐 일종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맨 뒤에 이제 그 영화 음악이 또 쭉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m Home.

네,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최근작 우리나라에서도 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제임스 블레이크와 그리고 트래비스 스콧이 함께한 주제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When I'm Home 들어보셨습니다. 김원 교수가 이 오디세이아를 번역을 할때 이제 어떤 번역적인 좀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좀그 소개하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디세아는 호메로스의 의도에 따라 고유한 운율에 맞춰 단어를 배치하다 보니 일반적인 어순에서 벗어나는 도취된 문장들이 자주 보인다.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치하기도 한다. 그리스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허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말은 영어처럼 어순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언어들보다는 오히려 그리스어 원문의 느낌을 살리는 데 유리하다. 역자는 이런 그리스어와 한국어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살려 번역하려 했다. 일반적 평서문의 경우에는 쉽게 읽히지만 호메로스가 표현하고자 했던 장면을 생생히 재현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 도취형 문장은 다소 낯설게 읽히지만 원문이 이미지를 그려내는 방식에 가장 부합한 형태이다. 또한 오디세아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서사시로서의 리듬감을 좀더 제대로 구현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우리가 읽을 때 처음에 그 줄거리나 혹은 그 내용이 궁금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패러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좀 풀어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산문화시키는 그러한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흠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어권이든 이 오디세이아나 뭐 일리아스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산문으로 쓴그뭐그 물론 꼭 어린이나 청소년용으로만 만들 때가 아니고 성인이 읽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산문화를 시킨 그러한 그 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또 가치들이 있고 그래서 꽤 뛰어난 그 문필가들이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호메로스의 그 작품의 그 어떤 진술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시고 이제 서사시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의 특징은 그 단어가 이렇게 육박해오는, 막 사람을 쾅 치어 이렇게 치받고 오는 이제 그러한 박력이라기도 있기 마련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시라는 거는 그 문화권, 언어권을 넘어서면은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게 쉽진 않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스토리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오디세이아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오디세이아 를 그리스의 좀 운율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이러한 실력 있고 또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고전 학자들이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김원 교수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무 얕보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유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리스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순이 정말 자유로운 그러한 그 언어이고 또그 분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말에서 꼭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 그런 거를 꼭 따르지 않고 우리말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논리성만을 가지고 언어라는 게 아니라 우린 상당히 그좀 정성적인 언어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거한것 같습니다. 물론 읽을 때좀 낯설게 느껴지고 좀 산만하거나 혹은 한 번에 잘그 뜻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다양한 이 오디세이아 번역본들을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다양하게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논쟁들을 보면 이제 그 가독성이나 좀 우리말에 봤을 때좀 이렇게 산문에 가까운 게 이해하기 훨씬 좋다라는 그러한 평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한번 또그 원어에 가까운 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한 이러한 공들인 번역들도 또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김원 교수의 새 번역을 가지고 오디세이아를 보면서 또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또 영화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원 스토리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잘 각색을 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호메로스의 오디세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역시 아직은 뭐 여름의 그 기운이 계속하고 있어서 또 나른한 그 우리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불어로 부르는 가곡들을 들으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 아니지만 그 독일의 작곡가죠. 그리고 독일보다도 또 나중에 독일에서도 물론 유명해진 작곡가입니다만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전쟁 중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또 아주 뛰어난 작곡가로 특히 뮤지컬 작곡가, 영화막 작곡가로 명성을 다친 쿠르트 바일, 10분짜리 오페라 를 작곡한 사람인데 쿠르트 바일이 또 굉장히 좋은 가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죠. 그 중에 브로를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주누 댐무바인데요. 케이트 린지의 소프라노 그리고 피아노 반주에는 밥티스트 트레인용이 그 피아노 반주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은 멜랑콜리하면서도 좀 그 데카당스한 약간 퇴폐적인 살짝 퇴폐적이면서도 나른한 그러한 세기 말의 음악을 아주 잘 살렸던 작곡가죠. 레이날도 한 뭐 정확하게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남미에서 프랑스 유학 온 사람입니다만 뭐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연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레이날도 한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아클로리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목소리 그리고 제롬 드크로의 피아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뛰어난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이 노래를 부르고 이지라르디가 반주한 에르네스 쇼송 프랑스의 낭만주의와 또 인상주의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샹숑 페르피투엘 영원한 노래 이렇게 세 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0: 사역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네, 이번 달은 선물처럼 주일이 한 번 더, 다섯 번째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보물섬을 이렇게 두 주 이어서 더블 앨범을 감상하는 그런 코너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분위기를 주는 재즈, 퓨전 재즈 앨범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팻 메스니 그룹의 트래블스입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팻 메스니 그룹의 전성기 시절에 이제 라이브를 했던 것들을 모은 더블 앨범인데요. 이제 여행의 정말 그 타이틀처럼 여행이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기도 하고 마치 이렇게 그 황혼이 막 지는 그러한 너른 벌판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듣는 그런 느낌을 주는 팻 메스니의 어떤 전성기 때 그 연주력 그리고 작곡 능력을 또 풋풋함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명반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청춘의 그러한 그 음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팻 메스니는 물론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뭐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팻 메스니는 물론 지금도 현역으로 가장 뛰어난 그 아티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이 이제 팻 메스니 하면 늘 정상에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ECM 시절의 앨범들과 또 초창기 80년대 브라질 음악을 그 많이 도입한 개펜 시절의 그 앨범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팻 메스니의 초창기 그 ECM 시절의 앨범은 아주 상큼한 초창기 앨범 아메리칸 가라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브라이트 사이드 라이프 같은 명반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 장엄하고 락 과 또 그 재즈를 잘 접목한 오프램프 같은 음반이 이제 명반으로 남아 있고요. 그러한 팻 메스니의 명곡들을 들을 수 있는 라이브 명반이 바로 트래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팻 메스니의 1983년작 트래블스 전곡 전 음반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84년도에 그래미상 베스트 재즈 퓨전 퍼포먼스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연주력을 보이는 음반이고요. 그리고 팻 메스니의 명곡들의 또 좀 라이브에서의 또 새로운 면모를 들을 수 있는 음반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1과 사이드 2에 있는 곡들을 들으실 텐데 사이드 1에는 그 유명한 팻 메스니 초창기 팻 메스니를 상징하는 Are You Going With Me가 그 오프램프에서 있는 스튜디오 버전보다 조금 더 길게 좀 더 장엄하게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전원적이고 목 가지면서 아름다운 팻 메스니 특유의 멜로디를 즐길 수 있는 곡들이 나옵니다. The Fields, The Sky 그리고 세 번째 곡은 Goodbye이고요. 사이드 2도 역시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곡들입니다. 페이즈 댄스, 스트레이트 온 레드, 그리고 파머스 트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팻 메스니 그룹이 그 초창기에 보였던 그러한 뛰어난 연주들 그리고 작곡 능력을 보여주는 라이브 앨범 팻 메스니 그룹의 트래블스 1983년작의 사이드 1과 사이드 2 듣도록 하시겠고요. 이 시기에 뭐 팻 메스니 그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전성기를 맡고 있었는데 기타의 팻 메스니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후에 조금 비교적 일찍 타계했던 팻 메스니의 정말 영혼의 어떤 파트너였던 라일 메이스 피아노와 신디사이저죠. 그리고 스티브 로드비 이 세 사람 사실은 이 팻 메스니 그룹 우리가 PMG라고 하는 팻 메스니 그룹의 핵심이 되겠고요. 예, 드럼은 그 시기에는 데니 고틀립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후 팻 메스니 영의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브라질 출신의 타악기 주자 나나 바스콘셀로스가 함께 했죠. 예, 팻 메스니 그룹의 트래블스 앨범 중에서 사이드 1과 사이드 2에 있는 곡들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날로그 보물섬에서는 팬메슨이 그룹의 1983년작 라이브 앨범 트래블스의 사이드 1과 사이드 2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사이드 3와 사이드 4에 있는 곡들 함께 감상하도록 하시죠. 9월 달력을 넘기기에 앞서서 괜히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새로운 달에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요. 저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제랄드 핀치의 에클로그 포 피아노와 스트링스, 피터 도뇨의 피아노 그리고 노선 심포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영혼에는 별이 빛나는 바다가 있고 모든 가슴에 태풍이 있다. 멋진 시구네요. 호주의 젊은 시인 에릭 헨슨의 시구예요. 네, 정말 지난 8월 우리 모두 그렇게 뜨겁게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덥다 할까요? 무상하다 할까요? 정말 좀 야 이제 좀 뜨거움 가줄 수 없겠니 했었지만 또 막상 그 뜨거움이 저 멀리 사라지고 8월 30일 8월의 막바지라니 야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나 아차 싶어집니다. 더위 피하기에도 정말 숨가쁜 나날들이었는데 그렇게 또 8월 마지막 일요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슴에 태풍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가슴 속에서 무슨 화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 우라가 차올라 이 가슴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태풍처럼 이는 그런 뜨거운 열망, 희망, 바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저녁 시간,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이 휴식의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음악으로 조촐하게 여러분들의 8월의 마지막 주말 밤 휴식을 함께합니다. 저는 성규환이고요. 명동연가의 음악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환이고요. 명동연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오늘도 9시까지 명동연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첫 곡은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였어요. 강변가요제로 권진원 가수가 이 노래 은상이었나요? 타면서 처음 등장했었죠.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이 집에 수록되어 있던 1994년 권진원 볼륨 2에 수록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 그리고 이재성의 촛불잔치 두 곡의 추억의 가요 명곡들입니다.

이은아의 돌이키지 마, 이재성의 촛불잔치, 리듬들이 참 참신한 그런 우리 1980년대의 가요들이었습니다.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 왠지 끝과 시작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고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하고 뭐 이러는 교차의 시기죠. 동네 빵집의 그래 가을이다라는 노래가요. 있죠. 제20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이죠. 싱어송라이터 듀오입니다. 듀엣 2인조 동네 빵집. 팀 이름이 참 정겹죠. 동네 빵집의 그래 가을이다 듣고요. 또 그 선우정아의 상상이란 노래가 있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나온 벌써 이 음악도 4년 전이네요. 우영우 변호사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그 OST에 실려있던 상상이라는 곡인데 뭔가 새 학기의 시작을 좀 노래하는 그런 곡이네요. 네, 두 곡을 듣고 또 일요일에 신문 보면서 밑줄 쫙 그어보겠습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여지없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가득 들어있네요. 어떤 풍경을 좀 만나볼까 싶은데 더위가 좀 가라앉고 서늘해지는 그런 초저녁이 다가올 텐데 성지에서 즐기는 음악. 오, 멋질 것 같아요. 음악회 초대장 같은 반가운 소식이 눈에 들어오네요. 가톨릭 성지에서 열리는 특별한 클래식 축제가 있다. 바로 제2회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수원교구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9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음악제는 지난해 첫선을 보이며 지역 대표 클래식 축제로 떠올랐다. 제28회 가톨릭 미술상을 수상한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했다. 병인 박해 순교지에 들어선 전례 공간이면서 동시에 순례자, 방문객, 주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1300석 규모의 대성당 내부는 설계 단계부터 음향 장비 없이도 자연스러운 울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국내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3일간 이어지는 공연은 엄숙한 기도와 서정적인 선율, 극적인 표현력이 삶과 죽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음악제의 대미는 물론 순교자 성월의 포문을 장식할 예정이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을 비롯해서 연주자들 라인업도 참 대단하고 국립합창단,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께하는 그 주페의 레퀴엠 등등 이 음악은 정말 국내 또 초연이라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면에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번엔 신간 소식입니다. 좋아요. 발달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의 첫 노엘 신부 선종 일주기를 맞아서 일대기를 엮은 책이 나왔다. 바로 엠마우스 첫 노엘 신부 이야기. 갓 사제품을 받은 25살의 청년 사제가 1957년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우리 땅에 찾아와 70년을 사목한 그런 이야기다. 1981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그룹홈 엠마우스 집이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어우러지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개척한 것인데 교회 안은 물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올바른 방향과 가치관, 실천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초석과 나침반이 된 셈이다. 여기 신부님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준다. 이런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도와준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약자,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오늘날의 예언자들입니다. 저는 엠마우스 공동체 친구들과 43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눈이 열렸고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탁 들게 만드는 이야기들 있는 평화신문 보면서 밑줄 쫙 그어봤습니다.

오늘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에서 함께 들으신 음악은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노래였어요. 참 편안하면서도 그 평범한 가운데 독창성을 잘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김성호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블루 드래곤스라는 해변 가요제 나왔던 팀의 내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는데 그 노래 역시 김성호 가수가 속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음악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아, 참 뛰어난 그 작곡가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도 참 특이했죠?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성규현의 명동 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빵 앱 스마트폰으로 즐기실 수 있는

있는 빵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빵톡으로 사용과 신청곡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3851님 애청자신데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친정 와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명동영가 들으면서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각자 당신 말씀하시느라고 들어드리는데 재미있네요 하셨어요. 각자 또 말씀하실 게 많나 봐요. 여름의 끝자락에 명동년과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0286님께서는 늘 멋진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인데 뭔가 한옥인데 뒤에 노을이 아주 멋진 그런 곳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딘가요? 강아지도 보이고 또 돌담 위에 너무나 탐스러운 넝쿨 있고 거기에 호박이 이렇게 턱 열려있는 호박은 넝쿨로 이렇게 담을 타고 올라가서 담 위에 정말 너무나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툭툭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런 사연들 또 열매 맺은 사연들 보내주셨어요. 곧 정말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이 사연들과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노래 선물들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으로 장필순의 어느새, 그 다음에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또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정말 향기 가득한 노래들 들려드려요.

여름을 마감하면서 뭔가 그 향기로운 그런 시간의 자취를 느끼게 하는 곡들 이어드렸습니다. 장필순의 어느새 먼저 들으셨어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도 들려드렸고 또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장필순 뮤지션은 특히 이번 여름, 지나간 여름, 지나가고 있는 여름이 특별할 것 같아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장필순 뮤지션이 나왔었죠. 네. 조금 중견 뮤지션으로서는 이렇게 페스티벌 무대에 잘 등장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주로 뭐 페스티벌 하면 젊은 뮤지션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또 해외 뮤지션들 와서 선보이고 뭐 이런 게 보통이었는데 올여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장필순 뮤지션이 나와서 참 많은 성원을 받았죠. 저도 SNS를 통해서 그 현장의 뜨거움 또 팬들과의 멋진 호흡 이런 것들 많이 소식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뭐 함춘호 뮤지션 등등 또 당시 동아기획에서 함께 활동했던 훌륭한 뮤지션들이 세션에 참여해서 명품 사운드를 선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장필순의 어느새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참 신선했던 음악인데 어느새 한 30년 이상 시간이 흐른 그런 추억의 노래가 됐습니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도 또 마찬가지죠. 예, 역시 동아기획 소속이긴 했었죠.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보사노바풍의 그런 리듬이 그때 한참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때그 리듬으로 히트를 만들어낸 곡들 중에 가장 귀에 익은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네. 그 강수지 뮤지션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은 윤상. 그 강수지 윤상의 뭐랄까요? 작사 작곡 콤비가 또 빛을 발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윤상 특유의 미디라고 하나요? 전자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한 그렇지만 가요에 잘 녹여낸 그런 사운드. 강수지의 상큼한 노래와 목소리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시간 속의 향기라는 1991년도 8월에 발매됐었죠. 흩어진 나날들 이 정규 앨범이 정말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히트곡으로 기억되어 있는 그런 노래 시간 속의 향기 여러분들과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색적인 음악 들려드릴게요. 동서남북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또 재즈 교육자가 됐었죠. 김광민 키보디스트가 이 바로 동서남북 소속이었죠. 한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런 장르에 속하는 팀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동서남북은 바로 그 프로그레시브 락을 표방했던 참 흔하지 않은 팀이었죠. 지금 들어봐도 그 사운드가 굉장히 뭐랄까요? 환상적이고 정말 참신한 면이 있는 앞서가는 밴드였던 것 같아요. 1부 끝곡은 좀긴 곡인데요. 동서남북의 나비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치고 2부에서 또 음악 쭉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성기환의 명동년과 2부 멋진 쿨 재즈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 쿨 재즈를 들려드리는 그런 특집을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또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9월 한달 동안 일요일 2부 시간엔 또 어떤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쿨 재즈 특집을 마감하는 곡으로는 빌 에반스 피아니스트죠. 그리고 짐 홀,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두 사람의 호흡이 참 멋지게 어우러진 I Hear a Rhapsody라는 곡이었어요. 빌 에반스하고 짐홀두 사람이 1962년도에 언더커런트, 이게 뭐 저류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조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류가 있고 저 밑에는 흐름이 뭐랄까요? 좀더 깊은 그런 저류가 있을 텐데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언더커런트. 딱두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죠. 빌 에반스, 짐홀 이외의 아티스트의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두 사람만의 호흡인데 그 호흡이 정말 깊은 대화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명반이죠. 네, 빌 에반스, 짐 홀. 함께했던 저는 CD로 이그 명반을 처음 접했었는데 I Hear a Rhapsody가 두 번째 곡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네, 조용조용히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 또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명인들의 음악적 대화 느낄 수 있었던 곡이었어요. 빌 에반스 짐홀 I Hear a Rhapsody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카펜터스의 추억의 노래죠. 원래 컨트리 곡인데 카펜터스 특유의 뭐랄까요? 화사한 느낌이 가미된 잠발라야 듣고요. 로이 오비슨, 네, 프리티 워먼을 불렀던 로이 오비슨의 히트곡이죠. You Got It 이렇게 두 곡의 추억의 팝송들입니다.

두 곡의 추억의 팝송 들려드렸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이시죠. 로이 오비슨은 뭐 히트곡을 이렇게 부른 가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히트곡을 스스로 작사 작곡한 명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죠. 이 You Got It 역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런 음악인데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트래블링 윌버리스라는 프로젝트 슈퍼그룹과 함께 그 안에는 제플린, 이에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리더죠. 또 톰 패티 등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함께했네요. 1987년에 만들었던 로이 오비슨 비교적 후기의 음악들이었고요. 그 전에는 잠발라야, 네, 정말 정감 있는 잠발라야의 카펜터스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언플러그드 음악들 좀 이어드릴까 하는데요. 언플러그드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딱 시기가 특정되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1990년대에 지금은 그 방송국이 방송을 안 하는 것 같은데 MTV라는 정말 그 옛날 지상파 방송국의 시대에서 케이블 방송의 시대로 넘어오게 만든 그 시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방송국이기도 하죠. MTV 24시간 음악만 틀어주는, 그래서 보통 방송국을 방송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브로드라는 게 뭐 넓다는 뜻이겠죠. 캐스트는 이렇게 전파를 던진다, 방송한다라는 뜻일 텐데 넓은 시청자들 혹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게 브로드캐스팅 시대였다면 이 케이블 TV 시대에는 그거와 반대로 내로우 캐스팅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었죠. 내로우는 뭐 좁다는 뜻이니까 그런 지상파처럼 뭐 정말 형님 누나 할 거 없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보는 그런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그런 방송국의 시대에서 내로우 캐스팅,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특별히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정 세대 혹은 관객층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그런 방송이 시작된, 그게 케이블 TV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뉴스 채널에서는 뉴스만 계속하고 그중에 이제 혁명적인 어떤 방송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그런 방송국이 MTV였는데 그 MTV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언플러그드였었죠. 네. 플러그 하면 이제 전기를 꼽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은 이렇게 전기를 꼽고 전자음악의 인위적인 그런 어떤 디지털 환경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코드를 뽑고 자연스럽게 만나자 하는 게 언플러그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언플러그드 시리즈가 쫙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그 어쿠스틱한 어떤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서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MTV 언플러그드 자체가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 한 세 곡 정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정말 잊을 수 없죠. 역시 MTV 언플러그드에서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시대의 흐름을 들려주는 그런 음악들 골라봤습니다. MTV 언플러그드에서 가장 성공한 팀 중에 하나가 또 너바나였죠. 강력한 그런 그런지 사운드를 보여주는 록밴드였는데 언플러그드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너바나의 All Apologies도 MTV 언플러그드에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또 당시에 엘라니스 모리세트라는 여가수도 뭔가 이렇게 다소곳한 여인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있는 그대로 스스럼없이 펼치는 그런 여가수의 느낌이었는데 창법 자체도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뭐 자우림이라든가 여러 팀들, 체리 필터라든가 팀들에서 이 엘레니스 모리세트의 목소리를 하나의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시 언플러그드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아이러닉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대표곡인데 언플러그드로 들려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고전적인 그런 록 뮤지션들도 참여했는데 로드 스튜어트의 언플러그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Have I Told You Lately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세 곡의 MTV 언플러그드 곡들입니다.

네, 멋진 MTV Unplugged 시리즈에서 세 곡 골라봤습니다. 너바나의 All Apologies, 엘라니스 모리세트의 Ironic, 그리고 끝으로는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라는 곡이었어요. 곡 시작과 끝의 박수 소리와 사람들과의 이 가까운 만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그때 MTV Unplugged 공연은 뭐 앉아서 하고 관객들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주 가까이 이렇게 배치되고 해가지고 정말 음악을 뭐 바로 곁에서 연주하고 듣는다, 이런 설정들을 잘 미디어적으로 표현해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어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새로운 흐름들 만들어내는 거가 좀 있나요? 한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어떤 만남의 포맷들은 뭔가, 미디어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 또 프로페셔널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빵 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시간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신데 주로 빵 앱을 통해서 신청곡을 하시거나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파이어하우스의 곡을 오랜만에 신청해 주셨네요. 귀동세례자 요한님, 파이어하우스의 Don't Treat Me Bad. 네, 1980년대의 그런 락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 네,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 잘 들으셨어요? 파이어하우스의 음악 오랜만에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Don't Treat Me Bad이라는 곡이었어요. 또 샹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7923님 아베클르덩 신청하셨는데요. 토아 포에트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자크 브렐, 조르주 브라센스, 레오페레 함께 했던 버전. 오늘은 레오페레의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함께라는 정말 잔잔하게 시간의 흐름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래죠. 레오페레의 시간과 함께 아베클르덩입니다.

7923님 잘 들으셨어요? 에펙 클루텅 오늘은 레오 페레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추억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비치보이스의 Good Vibration, Doors의 Summer's Almost Gone, 비지스의 August, October 이렇게 뭔가 여름의 끝자락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네, 세 곡의 여름의 끝자락의 음악들, 비치보이스의 Good Vibrations, The Doors의 Summer's Almost Gone, 그리고 비지스의 August, October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딥퍼플의 음악 한번 골라봤어요. Child in Time, 긴 곡인데요. 그중에서 앞에 한 반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속의 아이, 우리 모두죠. 다음 주에 뵈면 또 9월 첫 주에 만남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계시고요. 주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기환이었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 나무는 가느다랗고 구불구불한 가지가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가지 끝에는 분홍빛 꽃이 피는데요. 주름진 꽃잎이 마치 레이스처럼 화려해서 여름 내내 시선을 끄는 이 꽃, 바로 배롱나무 꽃입니다. 배롱나무 꽃이 피면 여름이 시작된 것이고 배롱나무 꽃이 지면 여름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지금은 꽃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꽃송이 사이로 멀지 않은 가을을 기대하며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노래 가자 쇼쇼트. 쇼쇼트란 프랑스어로 이렇게 좀 말썽꾸러기 뭐 이런 사람을 좀 다정하게 재미있게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소프라노 클레런 맥파든의 노래 클레어 셰발리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크 이베르의 무리의 아침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라비니어 메이엘의 하프 연주입니다.

자크 이베르의 무리의 아침 들으셨습니다. 라비니아 메일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언제나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음악 작품을 듣기도 하고 또 작곡가나 연주자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기도 하고 또 역사 안에 오늘 8월 3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SNS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전 세계 남자 수도원 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수도회가 어딘지 쭉 그 순위라 그래야 될까요? 순서대로 나온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음악사에서 예수회의 공로, 공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회는 시작부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금방 얼마 후부터 예술을 이 선교 또 이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또 미술 음악 분야에서 모두 예수회 수도회나 혹은 수도회 후원을 받은 음악 문화가 화려하게 굉장히 피어났는데요. 가령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 마카오에서 시작돼서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예수회 이 선교사들이 서양 음악을 널리 전파해서 이 북경 자금성의 궁전에서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가 울려 퍼질 정도로 음악을 널리 전파했죠. 또 미술이나 또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음악 작품은 예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17세기,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작품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샤르팡티에는 본래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예수회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는 본래는 그 기즈 가문에서 음악가, 궁정음악가로 근무했지만 자신의 고용주였던 마담 드 기즈가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이 생 루이 르글랑 성당의 그 학교에 음악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그 최만년까지 예수회와 함께 예수회에 소속된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악 작품도 많이 달라지게 됐는데 예수회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같은 작품을 널리 퍼뜨리고 또 옹호하고 후원했습니다. 샤르팡티에는 이 시기부터 예수회 학교를 위해서 쓴 다양한 음악 극작품들이 돋보이는데 그중 가장 규모도 크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당시 이 생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는 이 파리 오페라 극장의 전문 가수, 그러니까 뭐 당대 프랑스 최고의 성악가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가수들을 기용해서 음악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샤르팡티에도 이 예수회를 위해 일하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잘 쓸 수 없었던 오페라를 마음 먹고 쓴 것 같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종교적인 내용을 갖추었을 뿐 다른 쪽으로는 모든 면에서 그냥 오페라입니다. 당시 프랑스 오페라죠. 음악 비극 형식, 프롤로그에 오막이 붙는 음악 비극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실상 현대에서는 의상과 이 세트를 갖춘 오페라 형식으로도 연주가 됩니다. 전혀 위화감이 없죠. 이 제목 그대로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이야기,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성서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좀 더 극적인 드라마에 어울리게 약간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샤르팡티에는 이 종교음악의 대가답게 당대 오페라의 형식을 잘 살리면서도 이 극적인 내용, 또 오페라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 담긴 깊은 감정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에 다시 살아난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투 전에 사울이
이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라든가 전투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도 세상을 떠나고 요나탄도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승리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 뒤섞여 있는 피날레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에서 마지막 장면, 피날레 부분, 즉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어가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그 장면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테너 레이나우드 반 메헐렌, 소프라노 카롤린 아르노, 바리톤 다비드 위트차크. 여기서 소프라노가 이제 요나단 역이고 테너가 다윗, 바리톤이 사울 역입니다. 가에탕 자르가 지휘하는 마르그리트 루이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겼다. 모두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피날레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레이나우드 판 메헬렌, 카롤린 아르노, 다비드 위트차크가 노래했고요. 가에탕 자르가 지휘하는 마르그리트 루이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샤르팡티에는 최만년에는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생샤페레 음악 감독이 되어서 또 감동적인 미사곡과 저녁기도 같은 작품, 또 호칭기도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8월 30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835년 오늘 라이프치히에 맨델스존이 왔습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취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맨델스존은 지휘봉을 사용한 직업 지휘자로서의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앞서 지휘봉을 쓴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살짝 앞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직업 지휘자로서 어떤 그 체계를 세우고

단원들의 복지를 신경 써주고 작품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모든 면에서 멘데스존은 최초의 위대한 지휘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지금도 멘델스존의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틀랜드 가운데서 2악장 비바체 논 트로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후배가 되겠죠. 크루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번호 56번 흔히 스코틀랜드라는 부제로 유명합니다. 2악장 비바치 논 트로포 들려드렸습니다. 쿠르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몇 분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레지나 레즈닉입니다. 미국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 가수죠. 본래 소프라노 가수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바이로이트에 출연했을 때 독일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가 당신은 사실 메조 소프라노인데 메조 소프라노로 한번 바꿔보라는 권유를 한 다음에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사실은 메조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조 소프라노로 바꾸면서 제2의 전성기를 펼쳐냈던 그런 성악가입니다. 삼손과 넬라라든가 비제 까르멘 같은 오페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날렸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거의 반세기 가깝게 군림했던 가수죠.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디 플레더마우스 가운데서 그 오롤롭스키 공작의 아리아죠. 손님을 초대하는 건 내 즐거움 Ich lade gern mir Gäste ein 들려드립니다. 메조 소프라노 레지나 레즈니크의 노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죠. 박쥐. 디 플래더마우스 가운데에서 오롤롭스키 공작의 노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내 즐거움 Ich lade gerne mir Gäste ein 들려드렸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레지나 레즈니크의 노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레즈니크는 카르멘도 아주 훌륭한데 오늘은 박쥐 아리아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초연된 작품도 많습니다. 구노의 라 레뎀프시옹이 오늘 1882년 오늘 초연되었어요. 필립 글라스의 로우 교향곡도 1992년 오늘 완성되어 초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바버의 이 스캔들 학교 The School for Scandal 서곡이 1933년 오늘 초연됐습니다. 이 곡의 성공으로 20대 초반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사무엘 바버는 미국 음악계의 기리나로 떠오릅니다. 이 The School for Scandal은 사실 18세기 영국 연극으로 아주 유명한 그 희극인데 사무엘 바버는 낭만적인 느낌을 잘 주면서 자신의 개성을 집어넣은 20대 초반 작곡가의 어떤 원숙함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노련함을 보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마린 알소 비지아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바보의 스캔들 학교 The School for Scandal 서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리 날소비주의하는 National Scottish Symphony Orchestra 연주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쇼팽의 녹턴 C샵 단조 유작 작품 번호죠. 들려드립니다. 맨앤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방의 민요죠. 악동 벼룩 들려드렸습니다. 루 플리치 말란드리누 엔초 사피오티의 노래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노넨베르트의 은거지 썰번호 382번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장마르크 필립스 바르자비디앵의 바이올린, 뱅상코크의 피아노, 즉 반다라 트리오 멤버들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프렌치 리스트의 노넨 베르티의 은거지 쌀번호 382번 들려드렸습니다. 장 마르크 필립스 바르자베디앙의 바이올린, 뱅상 코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언제나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골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아주 흥미로운 새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반가운 재발매 에디션인데요. 지휘자 가브리엘 가리도와 그가 이끄는 앙상블 엘리마가 1992년에서 2006년에 걸쳐서 녹음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 시리즈가 이번에 하나의 에디션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구하기 아주 힘든 그런 귀한 음원들을 한자리에 모은 셈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서 여러 번 들은 음반도 있고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음반도 있고 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는 지휘자일 뿐만 아니라 음악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보고들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다시 세상에 전하는데 거의 평생을 바친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몬테베르디니, 뭐 바흐니 이런 작곡가의 음악도 잘했지만 역시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정수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뭐 이런 방대한 에디션이 누에보 문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하나로 엮여 나왔습니다. 낮장으로 듣다가 이렇게 하나로 엮여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정말 이 스페인 포르투갈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이 라틴 아메리카에 펼쳐졌던 그야말로 그 풍성한 음악 문화, 원주민들의 음악과 유럽에서 밀려온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새로운 음악, 그리고 또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의 음악 등이 하나로 뒤섞여서 새로운 음악 전통,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너무 방대한 에디션이라 골고루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또 아니면 상징적인 몇 트랙을 골라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작품은 하나크 파찹 쿠시쿠이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옛 음악을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게 하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성모 찬가입니다. 이 곡은 17세기 신대륙에서 출판된 최초의 다성음악이자 남미 바로크를 상징하는 성가 중 하나죠. 그 옛 잉카 제국의 언어로 알려져 있는 캐추아어, 고 캐추아어로 쓰여졌습니다. 1635년에 이 페루 부왕령 수도인 리마에서 출판된 책에 실렸는데요. 이 사제였던 후안 페레스 데 보카네그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그가 옛 그 캐추아어 성가 노래 잉카 제국의 노래를 발굴해서 이 선율에 가사를 입혀서 다듬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잉카 제국의 캐추아 음악과 유럽 음악이 만나 어우러진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크 바짝 쿠시쿠이닌 들려드립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노래입니다.

네, 후안 페레스 보카네그라의 작품으로 알려진 하늘의 기쁨, 하나크 바짝 쿠시코인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였습니다. 워낙 널리 알려진 곡이라서 연주가 꽤 많은 편인데 저는 이 앙상블 엘리마 연주가 제일 좋습니다. 이어서 후안데 아라우포의 작품 한 곡 들려드릴게요. 후안데 아라우포 역시 스페인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이 페루, 오늘날의 페루인 리마로 이주해서 현재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썼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의 어떤 그 토속음악과 서양음악이 또 요소가 녹아있는 작품 중에 이 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곡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후안데 아라후의 별의 형제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멕시코의 푸에블라데로 상엘레스 성당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작곡가인데요. 그가 이 원주민 말인 나화트로, 오늘날의 그 멕시코와 이 과테말라에서 쓰였던 옛 말로 쓰인 이 성가들, 찬가들은 토착 언어로 만들어진 이 신대륙 성악공의 아주 귀중한 사례로 꼽힙니다.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잘 자라 작은 아가, 이 바로 성탄절에 부르는 자장가인데요. 이 곡을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가스파르 페르난데스의 성탄 자장가 잘 자라 작은 아가야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미 곳곳에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있는 시골 성당에는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는 그런 악보들도 있었고 또 17세기 이후 16세기,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이 끊이지 않고 연주하는 그런 음악 전통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 음악학자들과 이런 음악가들에게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설의 보물창고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성당과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라는 뜻이겠죠. 이어서 도미니코 지폴리의 음악입니다. 지폴리는 아마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했던 유럽 출신 음악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파스퀴니와 스카를라티,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미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스페인 세비야에 가서 예수회에 가입한 후에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받고 남미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아르헨티나와 또 볼리비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눈부신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도미니코 지폴리의 테데움 라우다무스 들려드립니다. 가브리엘 가리도가 이끄는 앙상블 엘리마 여기에 이번 연주에서는 코르도바 소년 합창단이 또 함께했습니다.

도메니코 지폴리의 테데움 라우다무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그리고 코르도바 소년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음악이 펼쳐졌는데요. 그래도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이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 전통이 넓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신보에서 마지막 트랙 골라봤습니다. 아까 들으신 그 후안데 아라우호의 제자입니다. 로케 하신토 데 차바리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오늘날의 볼리비아, 당시에는 이제 페루 부왕령이었는데 볼리비아에서 활동한 작곡가로, 이 사람은 유럽 출신이 아니라 현지 출신입니다. 이제 유럽 출신 음악가가 아니라 현지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활동한 작곡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바리아의 노래 미소 짓는 오색 방울새들, 이 새들의 지적임을 찬가 찬양으로 해석한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인데요. 이런 이 비안시코라고 하는 대중 노래와 찬가가 하나로 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키 하신토 데차바리아의 미소 짓는 오색 방울새들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크 음악은 대곡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귀엽고 작은 소품들이 많아서 앞으로 1, 2부의 첫 머리 같은데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몇 곡 더 귀에 닿는 대로 소개하고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브리엘 가리도와 앙상블 엘리마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녹음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시리즈에서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번째 새 음반은 20세기 핀란드 작곡가들의 관현악곡을 모은 앨범입니다. 지휘자 루몬 감바와 오울로 심포니아가 이런 시리즈, 핀란드 작곡가들의 음악 시리즈를 계속 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핀란드 작곡가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위해서 쓴,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사운드 트랙, 아니면은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제 부수 음악이라고 했죠. 인시덴털 뮤직, 이 부수 음악을 고른, 모은 그런 앨범입니다. 시벨리우스 외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낯익은 이름들이 아닌데 음악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칼레르보 투카넨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음곡이라고 해서 한여름에 듣는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인 셈인데 굉장히 그 성탄의 유명한 일화들 있죠. 뭐 목동들이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헤로데 왕의 병사들이 아이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관현악곡으로 표현한 굉장히 좀 밝고 맑은 그런 관현악 작품인데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모음곡 작품 번호 41번 전곡 들려드립니다. 1곡은 들판의 목자들, 2곡은 천사들의 메시지, 3곡은 평화의 메시지, 4곡은 구유의 자장가, 5곡은 베들레헴의 죽음의 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6곡은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루몬 감바가 이끄는 오울로 심포니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칼레르 보투카넨의 크리스마스 모음곡 작품 번호 41번 들려드렸습니다. 루몬 감바가 지휘하는 어울로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북구와 오늘날 우리가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 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작곡가들의 20세기 음악 전통이 대단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앨범인데요. 그래도 이 앨범에서 제일 유명한 시벨리우스 곡을 한 곡 안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스카라무시 모음곡 가운데서 왈츠와 아다지오 보너스 트랙처럼 들려드립니다. 루몬 감바와 어울로 심포니아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스카라모시 모음곡 가운데서 왈츠와 아다지오 들려드렸습니다. 루몬 감바와 어울로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좀 낯선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그래도 귀에는 낯설지만 친근하게 또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샤를 무통의 서먹해진 연인들이라는 류트 독주곡 골라봤습니다. 에두아르도 에구에스의 류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우리 모두의 굳건한 믿음이죠. 언제나 당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자랑이고 그런 연대감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든든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모아드리는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8월도 끝자락인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김영기가 부르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참으로 지독했던 8월. 이 달도 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 때라 그럴까요? 오늘 제 이독서로 읽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네, 이제 8월을 보내고 다가오는 9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 하실 텐데요. 이 로마서 말씀이 매일매일 반짝반짝 우리 영혼을 깨워주기를 바라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힘내시라고 또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메모리.

우리 모두 고군분투하며 지낸 이 8월도 이제 끝자락이네요. 정말 제발 이제 좀 소슬한 바람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일상의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마르티노님, 처서이지만 지금 군산 34도입니다. 내일부터 스트레이트 5일 근무입니다. 즐겁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또 일상의 풍경 보내주셨는데요. 마르티노님, 네, 반갑습니다. 처서임에도 불구하고 34도. 아, 뜨겁죠? 34도면 뜨겁습니다. 여전히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스트레이트 5일 근무.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무더위와 싸우며 일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물 많이 이렇게 마셔야 하고요. 또이 그런 또 이렇게 규율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한 시간 뭐 이렇게 일하고 반드시 이렇게 뭐 30분을 뭐 쉰다라는 이렇게 일터에 뭐 그런 또 규범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쉬는 시간 꼭잘 지키시면서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으시길 스트레이트 가야 할 5일 근무 무사히 잘 마치시길 우리 마르티노님 네 우리 기도 요술길에서도 기도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강화 교동도 다리와 바다가 언덕에서 함께 보이는 성 클라라 수도원 개인 피정은 잠자던 영혼의 눈을 깨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하는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마리스텔라님, 지난주에 피정 다녀오신다고 한것 같은데, 클라라 수도원, 강화도에 있는 클라라 수도원 다녀오셨군요. 네, 저도 강화도에 클라라 수도원이 있는 거는 이렇게 듣고, 예전에 한번 저도 이 수도원에 피정을 이렇게 하려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언제였던가 그 방이 없다고 했나? 네, 방이 없다고 해서 가보질 못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수도원 위치가 되게 좋네요. 그 교동도 다리와 그 다리가 있는 그래서 그 바다와 언덕이 보이는 수도원의 위치. 아 정말 이렇게 단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피정. 얼마나 평화롭고 또 많은 위로의 시간이셨을지 아 부럽습니다. 네, 그 피정 때 받은 그 많은 선물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네, 지내다 보면은 또 일상의 자리가 또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네, 마리스텔라님. 네, 또 이렇게 일상의 풍경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호가니님, 그때 배웠던 김수환 추경님, 영국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노래 디피스라는 노래와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느꼈어요. 정말 평화로운 노래죠. 이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난번 사연에서 아마 꿈에 김선추 형님 나오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꿈에 나온 김수환 추경님의 이미지 혹은 꿈에서 받은 그 느낌이 이 신청해주신 노래처럼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추경님의 모습을 그려보는데요. 신청하신 노래, 곧, 저희가 노래 선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김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도지기로 애청하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8월 초쯤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리고 현재 레오 교황님께서 나란히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김봄님, 야, 교황님이 두 분이 그냥, 한 꿈에 나타나시다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교황님이 제 꿈에 나타난 적이 언제 있었나?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름 그래도 이 프란스콜 교황님과 레오 교황님 팬인데 왜제 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좀 간절하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황님 꿈속에서 만나면 그래서 잠에서 깨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기분이 아마 평화롭고 이렇게 좀 충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그 꿈에서라도 이렇게 만난 그 교황님과의 그 인연을 계속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혜정 디오니시아님. 포스터를 보니 갓등 중창단 오비팀은 한인본당 설립 50주년 축하하고 동남아시아 신학교 후원을 위해 오시는 거더라고요. 많이들 오셔서 축하하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상옥 선생님도 오시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 호주죠. 호주에 있는 한인본당의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아, 본당 설립 50주년. 오, 한인본당이 꽤 오래됐네요. 50주년 오래되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학교 후원을 위해 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러 먼길 떠나시는 갓등 중창단 오비팀 신부님들, 네, 그 여정 잘 마치고 또그 여정 안에서 또 하느님 체험하고 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신상옥님, 저도 예전에 신상옥님께서 이렇게 만든 노래들 참 많이 듣고 부르고 좋아하곤 했는데 목소리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상옥 선생님 노래. 네, 아무쪼록 그 한인본당 신자분들도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래 봅니다. 네,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오가니님의 신청곡이죠. 리베라가 부릅니다. Deep Peace.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4장 변화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장의 부제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데요. 과연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책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를 향한 갈망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1: 하느님,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위의 기도는 역경에 대처할 때 희망을 주는 삶의 방법을 심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역경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상담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받는 도움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실행하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실로 자기 자신을 돕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상담 예약 전화를 걸기까지 몇 달, 몇 년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때 변화 가능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스스로를 돕는다는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내부 역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한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려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잠

통제되어 있는 그들의 내부 역량을 스스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나서게 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곤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진 기질과 성향 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곤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노력과 도전,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우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이번 영적 독서 주제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는 참으로 멋있는 기도문이 소개되는데요. 하느님,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은 저도 자주 바치는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삶의 불만으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를 혼돈하고 올바로 식별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정작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내용에서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긴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함께 작용할 때 그 변화는 더욱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전부인 양 갇혀있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 지향 담긴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홀로 남은 곰 닉네임인가요? 김상은님께서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는데 영적 독서 함께하면서 연민, 공감, 배려, 이해, 존중 매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발자국 남겨주셨네요. 닉네임 재밌네요. 홀로 남은 곰. 가끔 보면 이렇게 닉네임을 참 재치 있게 만드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영적 독서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꽤 지금 한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벌써 14장에 들어서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또 이렇게 다루게 되었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 많은 주제들을 다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민, 공감, 배려, 이해, 존중 또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변화 등등등 이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다움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 독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존재 안에서 이렇게 풍겨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홀로 남은 곰님, 그런 사람의 향기 계속 풍겨내는 일상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메데리코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랫동안 마음고생했던 회사 업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상황이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막상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편치 않네요. 법적 승리가 마음의 완전한 평화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소의 안도감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쓸쓸함과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움과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데리코님,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뭔가 소송에 휘말리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곤 하셨지만 아마도 이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한 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뭐 불려가야 되고 뭐 가서 또 이렇게 증언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아마 그 시간만큼 일상도 많이 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마음마저도 참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마음의 회복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이 승소 판결이라는 것이 뭐 외적인 현상의 해결뿐인 것이겠죠. 이 내면의 치유, 또 내면의 회복, 또 그 안에서 얽혀있는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메데리코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조금 자신을 위해서 남아있지만 그 길,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남은 길도 또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나가시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 이루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과정 지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조롱 섞인 비난과 야유, 그리고 당신의 사랑마저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 끝내 침묵하셨던 주님. 최정인 메데리코가 직장에서 겪은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민사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남은 상처와 동료들을 향한 실망감 또한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나이다. 또한 최정인 메데리코가 정녕 바란 것이 승소가 아니라 망가진 관계의 회복이며 서로의 상처가 아무는 것이었나이다. 하오니 이긴 자에게도 진 자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소서. 세 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사랑, 저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미움과 집착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화 내려주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시연이 부르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뭐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전람회가 부르는 10년의 약속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9월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정주혜 작가가 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시도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살림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책 35쪽과 36쪽입니다. 첫째와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일회용 위생용품의 발명 덕분에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2차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장소마다, 사람마다 특수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내가 쓰레기를 만든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천기저귀를 쓸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다른 것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본다.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한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불편함도 매번 달라진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르니까. 그때그때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제로 웨이스트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며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면 제로 웨이스트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정주혜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12쪽입니다. 수세미 열매는 영어로 루파라고 불리기에 국내에서 루파 수세미라고 불리기도 한다. 루파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를 의미하는 거라서 루파 수세미는 수세미 수세미처럼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루파 수세미라는 단어보다는 천연 수세미 혹은 루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루파는 수세미 열매를 삶아서 말린 뒤 겉껍질을 제거하면 나오는 연한 베이지색의 속살이며 주방용 수세미, 샤워용 수세미, 비누받침, 청소용 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수세미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천연 염색한 루파를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루파를 판매하는 곳에서 수세미를 사는 것이 좋다. 바짝 말린 루파는 바게트 빵을 자르듯이 빵칼로 자르면 슥싹슥싹 잘 잘린다. 자른 후 속에 남아있는 씨앗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로 웨이스트 입문 용품으로 강력 추천하는 루파. 주방 수세미로 사용할 때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자른 후 넓게 펼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처음 사용할 때는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지만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진다. 설거지 비누로 거품을 풍성히 낸 후 그릇을 씻고 스텐 고리 집게에 걸어두면 금방 마른다. 루파를 한두 달 정도 사용하면 찢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끊어지면 다른 루파로 교체한다. 끊어진 루파는 싱크대나 세면대를 청소할 때 청소용 솔로 재활용하고 난 후 말려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흙에 묻어서 생분해 되도록 한다.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책 143쪽입니다.
석유 같은 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 세제와 달리 천연 세제는 세정력 있는 자연계 소재로 만들어진다. 구연산은 감귤류에서 추출하거나 설탕 등 당분을 효모로 발효해서 만든다. 베이킹 소다와 과탄산 소다는 다른 두 가지의 화학 성분을 합성하여 만들기에 엄밀히 말해서 100% 천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인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유기화학 합성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해한 무기화학 합성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합성 세제보다 친환경적이다. 합성 세제는 저렴하고 거품이 잘 날 뿐만 아니라 세정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자연에서 쉽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

0: 일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천연세제는 사용 후 그대로 버려도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 분해 능력이 적은 합성세제와 생분해되고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천연세제,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크고 넓은 바다에서도 잘 녹지 않는데 몸으로 들어왔을 때 몸에 남지 않고 잘 배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으로 인해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나와 내 가족의 몸에 직접 닿는 세제는 성분과 제형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고 좋지 않기도 하지만요. 나름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의 좋은 점. 하루가 길어서 좋고요. 녹음이 짙어서 좋고요. 물놀이하기도 좋고요. 북캉스하기도 좋습니다. 북바캉스. 자, 이제 여름과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의 좋은 점, 좋았던 기억들만 시간의 채로 걸러서 간직하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잠시 들러도 좋겠네요. 여름과 인사하는 이때에 일상과 신앙의 빛나는 양식을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성악가 강동훈의 목소리로 시간에 기대어 들으셨습니다. 8월 30일 2주의 책 시작했고요.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제법 쓸만한 인생입니다. 이 책 사인북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저자 작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0: 세상에 완벽하게 편집된 무결점 인생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울퉁불퉁이라 공감 꾹꾹, 매력 뿜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불현듯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떤 자조하는 그 마음으로 바닥을 긋고 후회가 소용돌이 칠 때, 그럴 때 읽으면 좋을 한 권의 책을 오늘 2주의 책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생 내공 만렙이라고 써 있습니다. 66세 할머니의 일상 시트콤을 담은 책, 제법 쓸만한 인생을 쓴 작가 윤혜연 에스텔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66대 살아오면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담은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으로 뒤늦게 작가가 된 윤혜연 에스텔이라고 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2주의 예. 책에.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대하니까 어머어머 이렇게 또 예,
1: 깜짝 놀랐어요. 예,
0: 아니 저를 처음 뵙는 건데 예, 일단은 뭐 제 외모도 칭찬해 주시고 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사실은 작가님이 너무 고우세요.
1: 아, 아니에요.
0: 예,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분위기와 빛이 막 얼굴에 나온달까요? 그렇게 여겨지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스튜디오 직접 앉아보시니까 어떠셔요?
1: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이제 뭐든지 다 제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작가가 된 것도 처음이고 뭐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긴장되기는 하죠. 예, 그렇긴 합니다.
0: 그렇지만 편안함이 예. 느껴진달까?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생 내공 만렙이시니까.
1: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0: 세상아 와라.
1: 예.
0: 예, 그래도 예. 나는 말한다.
1: 예.
0: 예, 그동안 살아온 게 있다. 뭐 그걸 전하겠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나
1: 예.
0: 예, 그 아우라가 있고 제가 8월 마무리하는 이때에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다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아 고마웠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정도 지점에 왔을 때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반가워 라고 인사할 만한 환절기 같은 시기를 모두가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런데
1: 예,
0: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일단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8월이 가톨릭 안에서는 뭐 성모 승천 대축일도 있고 다시 한번 성모님 마음을 떠올리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나를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다독다독 할 수 있는
1: 네. 네.
0: 그런 마음이라서 그 마음을 이 책에 또 담으셨으니까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으로요.
1: 네.
0: 여러분 이 책 좀 찾아보시고 또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8월 한 달도 돌아보고 여름도 돌아보고 내 인생도 돌아보는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시간도 맞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고 또 너튜브로 실시간 듣고 다시 들으실 수 있는 2주의 책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표지에 작가님을 이야기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꾼이라는 정체성이 제가 알기로는 뭐 책 작업하면서 달먹는 토끼
1: 네,
0: 대표님과도
1: 네.
0: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1: 네.
0: 예, 어떻게 이 정체성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1: 처음에 글을 쓴 거는요. SNS에 짧은 글로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봐주시는 분이 늘어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 글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대표님 눈에 띄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용도 그렇고 구어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예.
1: 요즘도 제가 SNS에 글을 올리면 그런 댓글이 대부분 좀 많거든요.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누군가 막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자 에디터분들도 미리 책을 보신 교정을 좀 봐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분들도 이거 꼭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꾼이 더 저한테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꾼으로 그렇게 됐어요.
0: 네.
1: 불러지게.
0: 마음에 드십니까?
1: 네, 저 마음에 듭니다. 아주.
0: 앞으로 이 글로 쓰신 녹여낸 이야기를 말로도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라
1: 네.
0: 예, 우리 작가님이 앞으로도 기대를 하게 되고 책의 표지도 그렇고요.
1: 네.
0: 책의 내지에 꽂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음성 지원 AI 얘기하셨는데
1: 네네.
0: AI로 이렇게 눈이 흩뿌려지는 효과를 맞아요. 달 먹는 토끼
1: 네.
0: 또는 뭐 황소미디어북스를 검색하면은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저도 그걸 보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카드에 이런 문장이 써 있어요. 3개뿐인 나의 재주가 7개의 운에 업혀 제법 쓸만한 나무가 될는지요. 이게 인생을 말할 때 쓰는 운칠기삼. 예, 운이 칠알이고 재능이 삼알이다.
1: 네.
0: 그러니까 3개의 7개인 건데 가톨릭이라
1: 예, 예.
0: 운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는 선물이라고도 네.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이 문장을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살면서 뭘 좀 잘해야지 이렇게 야심차게 뭘 하면 그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안 한 설렁설렁한 일이 어쩔 땐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젊어서는 그 옷 의류 도매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수도 놓고 막 단추도 막 이상한 거를 구해서 달고 이러면 그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아 이건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빨리 하기는 해야겠는데 해서 한 거는 오히려 좀 잘 될 때가 있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리 애를 쓰고 막 원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해보니 결국은 안 될 일은 안 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일곱 개 운은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구나.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노력한 그 삼할 위에 하느님께서 이제 한 일곱 개는 채워주셔야 비로소 이룰 수가 있구나. 이게 결국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해봐야겠죠. 열심히 그렇죠. 노력은 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예, 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런데 너무 일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느님이 저에게 주실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0: 예.
1: 그리고 조금 한텀 쉬었다가 다시 또 언젠가 그 기회가 됐을 때 해보시면 그때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0: 네.
1: 예, 저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개는.
0: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맞닿는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약한 우리는 생각한다.
1: 그렇죠.
0: 뭐 그런 그렇죠.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재능 중에 하나가 바느질.
1: 예.
0: 네, 잘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1: 아니에요. 바느질 잘 못해요.
0: 놓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아까 얘기하신 그 재능이 3할, 3개고 또 7개의 운, 운종이 네. 7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얘기를 꾸려갈까 하는데 제가 책에서 작가님 재능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1: 못
0: 절대
1: 찾으셨어.
0: 포기하지 않는 능력.
1: 예.
0: 뭐 제주 올레 14길 해안도로를 걸었던 이야기에 그 미사 중에 신부님 강론도 함께 나와요. 이 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1: 제가 그 상황은요. 제주도에서 뭐 여행을 갖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다녀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 잡은 직장이 이제 제주도였어요. 그래갖고 한 3년 정도를 살다 지금 이제 돌아왔는데
0: 네.
1: 아, 그럼 올레길을 있는 동안에 이제 다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일길부터 쭉 걷는데 제 친구가 중간에 이제 많이 오지요. 친구들이. 제가 거기 있으니까. 아직 14길 걸을 때 안 됐는데 자꾸만 걔가 내가 14길을 걸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거기가. 그러니까 해안도로도 거쳐가면서 숲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주 뭐 이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가면 우동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호기심은 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내가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뭐 해가 말짱하게 뜨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원령 그 선인장 군락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14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걸을 수는 없거든요. 한 반만 좋다는 걔가 좋다고 권한 반만 걷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2시간이 걸려요.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그 2시간을 이제 막 가서 열심히 이제 배낭까지 메고 그랬는데 탁 내리니까 얼마나 하늘이 시커매지더라고.
0: 맑았는데.
1: 예, 제주도 날씨가 원래 그렇거든요.
0: 예, 예.
1: 완전히 도깨비 같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딱 내리니까는 막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오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갔으니까 이거 도저히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뭐 우비도 없고 뭐 우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찻길을 건너가지고 다시 그대로 온 길을 되짚어서 다시 왔어요. 그날은. 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4시간 버스만 탄 거예요. 그 다음날이 딱 되니까 아 다시 또 가보고 싶더라고요. 좋다니까 가봐야 돼. 언젠가 가볼 건데. 아예 네. 그냥 내 친구면 가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다시 또 타고 갔는데 그때도 날씨 멀쩡했거든요. 근데 딱 내리니까 이제 막 바람이 부는데 거기 제주도 바람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막 모자 다 벗어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웬만한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예, 없을 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래도 예. 이제 선인장 거기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쭉 걷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가 이제 파도가 너무 세니까 물이 막 이렇게 엎어져서 오고 막 이 도로까지 모자가 막 날아가니까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 이 자연 앞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 이상하게 고요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뭐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금능리 그 이렇게 골목길에 가면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 동시를 써놓은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벽에다가 벽화로 이렇게 액자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아빠는 바빠서 나랑 안 놀아줘요. 그래서 저는 고릴라 인형이랑 놀아요.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저는 수박이 좋아요. 수박이 짱이에요. 뭐 이런 것도 그림하고 같이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걔가 맛있다고 한 우동집을 딱 갔더니 그날 흉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동을 못 먹고 그 옆에 가니까 쌀국수집이 있어서 맛있는 쌀국수를 먹었어요. 아 이것도 먹을만하네 이러면서 이제 먹고 또 이렇게 열쇠고리도 하나 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언젠가 이날을 다시 떠올린다면 아 그날은 내가 다리가 멀쩡했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을 그렇게 추억할 것 같더라고. 아 그때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어. 그때 참 즐거운 일이 많았어 하고 추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강론에 들었던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누워서 쉬는 날이 온다. 그러니 지금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런 강론이셨는데 그게 같이 이렇게 접목돼서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참 잊지 못할 그런 날이거든요. 지금이 다시 떠올려도 갔던 길이나 보았던 그 액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0: 그렇군요. 예. 14기를 걸은 그날 밤에 참 편안하게 누우셨겠습니다.
1: 네,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뭘 하든 중간까지 해, 끝까지 해. 그러면은 아이가 답해요. 끝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 제가 또 물어보면 끈기라고 답하거든요. 근데 그 끈기를 놓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게 제주다라는 생각과 함께 두 번째 제주는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예.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독자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남편과 아드님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재능은 깨닫는 능력이라고 제가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동을 못 드셨는데 남편 친구분들 잔치국수를 또 안 해드렸어요.
1: 안 해줬어요.
0: 근데 그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 곁에 남는 건 사람뿐이더라.
1: 예.
0: 이걸 배우셨네요.
1: 60 넘어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거 네, 네, 네.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고요. 네, 네.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런 후회를 전혀 안 했어요.
0: 그렇죠. 그날 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얘기를 회고하면서 아 이제야 좀 알겠다.
1: 네, 저 정말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그걸 해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제 나보다는 그 글을 쓰고 난 후에 내가 조금 더 깨알 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조그만 집이었어요. 결혼해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신접살림 아주 낡은 아파트였는데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니까 뭐 우리 남편 눈에 굉장히 그게 아주 좋아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퇴근만 하면 뭐 고등학교 동창도 왔다 뭐 중학교 동창도 왔다 뭐 회사 사람도 왔다 뭐 막 와요. 그런데 오면 이제 어떤 때는 뭐 저녁을 먹고 들어오게 오면은 뭐 차나 주고 과일이나 좀 꺼내고 뭐 냉장고에서 얼음 떠

0: 떡이나 꺼내서 좀 녹여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내가 세댁 때니까 싫지만 또 임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몸도 무거운데 그러고 맞벌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든데 요새 같은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술도 먹고 막 하더니 이제 그 국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여자들 입장에서 간단하지
1: 아니, 손
0: 않아요.
1: 많이 갑니다.
0: 예,
1: 예, 손
0: 해보셨나 보네.
1: 그럼요. 저도 하니까요. 예, 자취국 사면 고명도 따로 해야 되고, 국수 해야
0: 육수도
1: 되고.
0: 내야 되고. 뭐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불불 끓으면서 하면서 오늘은 안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주니까 막 너무 맛있다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막 맛있게 먹고 뭐더 달라고 그러고 뭐더 갖다 주고 했어요. 그래서 아, 더 드시라고 막 하다가 끝에 이제 거진 다 먹었을 때 돼서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맞벌이라서요 이렇게 아무 때나 오셔서 이런 거 달라 그러시면 전못 줘요. 이렇게 아주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딱 깔아서 탁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뭐 싸해졌어요. 주랑랑을 치더라고요.
1: 친구들이.
0: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두번 다시 안 왔어요,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우리 때는 애들 돌잔치 했거든요, 집에서. 그때 두번 왔어요. 애가 둘이니까 돌잔치 때두번 오고. 그다음엔 한 번도 뭐 차를 마시러 오거나 과일을 먹으러 안 왔어요. 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집에 오는 사람을 맨 입으로 절대로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냉수라도 한잔 먹어야 되고 그때는 머리에 쥐고서는 막 생선도 팔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러면 그분들 막 밥상도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거를 우리 엄마가 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항상 사람 집엔 사람이 와야지 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는 사람을 다 내쫓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한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철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오면 좀잘 대접을 했을 텐데 그런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예.
1: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작가님이 잔치국수를 안 드렸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드렸고,
0: 드렸어.
1: 그 다음에 해주셨던 그 말로 줄행랑을 쳤다라고 말씀하셨지만,
0: 네.
1: 결과로는 맞아 드리셨던 게 맞으니까. 예. 그리고 글을 올리는 것도 내 집에 주안상을 내는 거라고 하면,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찾아오는 분들을 계속 환대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0: 예.
1: 마음은 그래도 계속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아,
1: 들고
0: 감사합니다.
1: 그게 제주다라는 생각도 하게
0: 예.
1: 됐고요.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0: 그렇죠.
1: 이쯤에서
0: 그렇죠.
1: 우리 윤혜연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곡 듣고
0: 네.
1: 이어갈까 하는데 어떤 곡 들을까요?
0: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것 좋아합니다.
1: 예, 이곡 추천하시는 이유는?
0: 제 글을 듣고요. 이 글이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자꾸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악뮤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 노래는 못 들어봤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 가사 중에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면은 맞아주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삶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주 슬픈 일이 찾아오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또 이만큼의 기쁜 일이 오겠지.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다면 살아내기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닿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노래.
1: 그래요.
0: 예.
1: 마치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을 노래로 부른다면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노래라고
0: 맞습니다.
1: 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들을게요.

0: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윤혜연 에스텔 작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법 쓸만한 인생 이 책을 품고 오셨습니다. 달 먹는 토끼에서 펴낸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윤혜연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세 개를 소개하고 두 개를 좀 우리가 나눴고, 뭐 이제는 일곱 가지 은총을 좀 나눌까 합니다. 결국은 가족입니다. 예, 근데 그 가족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눌까 하는 거고, 외삼촌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우리 예전부터 읽었던 소설 있잖아요. 좀 그게 떠올랐는데, 여러 번 얘기하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님, 네, 그 어머님 대신에 부모가 돼주셨네요.
1: 그렇죠.
0: 예.
1: 예, 그러셨어요. 이제 어머니 오빠 되시는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진 돈다 거기다 맡기셨어요. 큰 외삼촌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우리 외삼촌도 저희 어머니처럼 딸 넷에다 아들 하나가 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이야 뭐 금세 올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뭐 생활비를 주러 오시면서 이제 소고기 이렇게 한근 끊어갖고 오셔가지고 뭐 불고기 이렇게 달달하게 하셔가지고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그날 너무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도 생기고요. 뭐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삼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살았는데

0: 이제 그때는 좀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결혼도 하고 했을 때니까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했지만 모질게 했지만 우린 이렇게 잘 됐다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말들도 했던 것 같아. 서로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
1: 보여주고 싶었네요.
0: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막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기쁜 날 어떻게 말씀 한번 안 하실 수 있냐고 큰 삼촌한테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면서 그러셨어요. 아 내가 이제 오늘은 제일 기쁜 날이다. 내가 딸이 여덟이고 아들이 둘인데 오늘 여기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아, 큰 삼촌한테 우리가 자식이었나? 그럼 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식이라면 돈을 떼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1: 그때. 우리의 오해였구나.
0: 네. 네. 그거를 오해를 그때 풀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긴 세월을 꽤 긴 세월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예.
1: 그 오해를 하고 마음에 매듭이 생기는 어떤 조카이자 자식의 마음이 있더라도 외삼촌이자 또는 아버지?
0: 그럼요.
1: 의 마음은 항상 같았네요.
0: 그럼요.
1: 예. 예.
0: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도 같지 않을까요?
1: 예.
0: 항상 예. 늘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저희는 맨날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죠. 예, 그런 거 하고.
1: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유행어처럼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말 있지
0: 예.
1: 않았습니까?
0: 예.
1: 근데 그 말에 답하는 말도 한때 유행을 했어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0: 예.
1: 그게 외삼촌의 사랑이었고
0: 예.
1: 그게 운이었고 은총이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같은 자리로 우리 작가님의 아랫대라고 해야 되죠. 따님.
0: 네.
1: 네. 따님도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곱 네. 살인데도
0: 네.
1: 어머니인 작가님 마음을 알아주는 부분은 진짜 따뜻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예. 예.
0: 그런 딸이었어요.
1: 예.
0: 예. 저는 남편하고 굉장히 성향이 다른, 비슷한 게 한 가지도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힘들었겠죠. 저랑 살면서. 저만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젊을 때니까요. 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피곤하고 맞벌이니까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남편이 저녁 때 한 9시쯤 들어와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새로 밥을 지어야 해요. 새 밥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새 밥을 짓고 막 김치를 꺼내서 찌개를 끓이고 하면은 우리 딸이 와서 아, 아빠는 좀 먹고 들어오지.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 6살, 7살 뭐 요 정도 됐을 나이인데 대여섯 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아,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니라고 하죠, 저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힘 안 들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 그러니까 얘가 제 울터리 같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다 여러 가지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무심한 대신 이렇게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굉장히 책에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다정하게 저한테 예, 그렇게 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그 든든해서 그래서 계속 살아야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에 우리 아이들 공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보미도 기르면서 아시 아, 느끼시겠지
1: 예, 예, 예.
0: 느끼시겠지만
1: 맞습니다.
0: 예 횡단보도 같은 데 건너다가 아 좀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신호등대로 건너가는 거는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무단횡단 같은 거 못해요.
1: 그렇죠.
0: 예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서도 동네 주민을 만나면 아 안녕하시냐고 막 웃으면서 더 애들 보라고
1: 그렇죠.
0: 인사를 하게 되고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이 아 나를 지켜주는 얘네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들을 자식의 울타리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는
1: 예.
0: 자식이 내 울타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 나이 들은 사람이 이런 잔소리하면 별로 듣기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결혼 생활은 인내를 하고 참으면서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자식이 있다면 꼭 그러라고 그 말은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예, 그렇군요.
0: 네.

0: 그래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한테 배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부모의 자세이니까요.
1: 네네.
0: 그리고 왠지 웃음 섞어서 웃으시라고 하는 그 어떤 남편분의 답답한 이야기가
1: 네.
0: 저는 그래도 작가님 남편이 은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1: 네.
0: 운이고.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운이 없다. 뭐 나는 왜 이러나
1: 네.
0: 싶은 순간을 이만하길 다행이다.
1: 예.
0: 뭐 나는 운이 좋다.
1: 예.
0: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예.
1: 그 이제 집을 새로 지어갖고 이사를 갔거든요. 좀 굉장히 언덕길이었어요. 언덕 가파랐는데 그 전날 눈이 엄청이 와가지고 길이 막 빙판길이 되고 차가 끌고 내려갈 수 없는 지경인데 오늘 차 끌고 내려가면 안 되겠더라. 저기 위험하더라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워낙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내려갔어요.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그 끝이 대로예요. 그날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재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내려가는데 말은 차가 줄줄줄줄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가면 그 대로에 가가지고서는 큰 대형 사고가 나게 생긴 거래요.
0: 네.
1: 그래가지고 자기가 핸들을 급히 꺾었어. 그래가지고 옆에 담벼락을 탁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멈췄어 차가. 그래서 내가 차는 그랬더니 아이 차야 많이 망가졌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갔다가 정비소에 넣고 뭐 며칠 있어 찾아온대. 근데 내가 핸들을 안 돌렸으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도 여러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오늘은 진짜 운수가 너무 좋은 대통한 날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막 조그만 일에 마음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속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뜻이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저걸 좀 배우라고 한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조금 닮기도 해요 부부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제가 정말 그 좁쌀 같았던 마음이 조금 커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런 모습을 자꾸 거듭해서 보다 보면 한 번도 저는 우리 남편이 또 내가 뭘 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는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난 뭐 이걸 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우선. 그러니까 다른 뭐 100가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잘했대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괜찮대 뭐든지. 돈을 뭐 옛날에 누굴 빌려줬다가 굉장히 많이 뛴 적이 있는데 그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또 벌면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갖고 몇 달 맨날 며칠 누워있고 막 앓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괜찮아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이러고 이제 털고 일어나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0: 아유 그러니까요. 예.
1: 네.
0: 이만하길 다행이다
1: 네.
0: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려움은 있지만 네.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네. 얘기하는 거 그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도
1: 맞아요,
0: 들고
1: 맞아요.
0: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1: 맞아요.
0: 그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 신도 우리에게 이만하길 다행이다.
1: 예.
0: 괜찮다.
1: 네네.
0: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예.
0: 이 에세이를 보면 이웃 종교, 저희 천주교 기준으로
1: 예. 그러니까
0: 왔다가 또 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있어요.
0: 왜냐하면 예.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니셨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셨고
1: 예, 예, 예.
0: 지금은 성당을 다니시고 계시고
1: 예.
0: 하느님의 시선을 담으셨고 그러니까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신, 하늘, 하느님
1: 네.
0: 은총? 뭐 그런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느끼는 하느님의 은총은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예, 그런 그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뭐 친구도 주시고 자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통해서는 남편하고 자식을 통해서는 뭐 사랑도 배우고 또 뭐 인내도 배우고 그때그때 제가 그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신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까 그 만남들 그런 사람과의 만남들 그걸 저는 은총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0: 그렇군요.
1: 네.
0: 지금 저와의 만남도 그런 은총이었으면 네. 좋겠네요.
1: 네.
0: 예.
1: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0: 저에게는 작가

0: 님이 확실히 그런 은총이고,
1: 예.
0: 예,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도 그게 은총으로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도
1: 예,
0: 있고,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는 강연으로, 강연자로 강연을 듣는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실 텐데,
1: 네.
0: 직접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곧 앞두고 있는 강연회 이야기.
1: 네, 9월 12일 날 10시고요.
0: 예.
1: 교보문고 배움이라는 홀에서 제가 하는데요.
0: 예.
1: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강연이거든요. 친구들 앞에 수다나 떨어봤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강연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분들보다 뭐 지식이 많거나 정보가 많거나 그렇지도 사실 못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하니까 제 친구가 그냥 자기네들이랑 수다 떨듯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오늘도 그렇게 하셨어요.
1: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살아온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겪어본 거는 여러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겪어봤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서부터 돈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로 살면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보고, 제가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었거든요. 날 때는. 그랬다 굉장히 빈곤한 그런 생활도 해보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 걸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죽음을 겪으신 그 이야기,
1: 예.
0: 그리고 돈이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1: 예.
0: 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돌아보면 이 제목 그대로인 거예요. 제법 쓸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거.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제법 쓸만한 여름이었다.
1: 네.
0: 그리고 또 가을을 만날 거다. 오늘 우리의 대화도 제법 쓸만한 대화였다.
1: 아, 당연하죠.
0: 예, 이제는 그런
1: 저는 아주
0: 강연을
1: 쓸만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제 그런 강연을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홀에서
1: 네,
0: 만날
1: 배우머리요.
0: 테니까
1: 네.
0: 미리 좀 찾아주시고 또 그날 선착순으로 함께 하는 거죠. 뭐 따로
1: 네,
0: 예,
1: 선착순입니다.
0: 예약이나 이런 건 없는
1: 네.
0: 거니까 미리 좀 일정을 좀 조율해 주셔서
1: 네.
0: 그날 윤혜연 작가님 만났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1: 네. 그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인데요. 네. 노래 가사 중에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뭐 그런 날이 올까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인생을 다 아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쓰고 사는 내 인생이 항상 늘 쓸만하다.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0: 오늘 하루만 인생이라고 보면
1: 네.
0: 그런 인생을 저는 살수 있을 듯합니다.
1: 네.
0: 작가님의 말 덕분에 예, 힘이
1: 감사합니다.
0: 되네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이곡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가톨릭 평화방송도 처음 오셨고
1: 네.
0: 얘기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들어볼게요.
1: 네, 저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요. 여기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결코 우연히 그냥 생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문맹이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제가 한글을 좀 빨리 깨친 편이라요. 제가 한글을 깨친 게그 카톨릭 기도문으로 한글을 깨쳤어요. 이제 이렇게 짚어주면은 할머니 계속 쫓아하셨거든요. 기도문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제가 도와드리니까 할머니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뭐 종교랑 멀어지고 정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독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오늘이 이게 완성이 아닐까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에 오려고 내가 이 많은 그런 일들, 종교적으로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유, 기쁜 소식입니다.
1: 네.
0: 예,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예, 창세기 안의 구절도 같이 떠오르니까 그참 좋은 느낌 그대로 예, 완성이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은 알수 없으니까요.
1: 맞아요. 형제 진행형입니다,
0: 예,
1: 지금.
0: 앞으로의 진행도
1: 네.
0: 예, 계속 그길 그대로 가시길
1: 네.
0: 예, 제가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면서 제법 쓸만한 인생을 품고 오신 윤혜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청곡 알수 없는 인생 이문세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회원 작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들으셨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만난 책입니다. 제법 쓸만한 인생은 우리 저자의 사인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이 단어는요, 화살을 쏘다 혹은 가리키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라에서 온 건데요.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지켜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법칙 같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신 그 교훈을 마음 안에 간직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30일이네요. 벌써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아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율법이라 하면 율법학자 하면 왠지 꽉 막힌 사람 같고 율법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되는 뭔가 싫은 거? 약간 좀 어려운 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율법 토라라는 거는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게 진짜 맞죠. 성경도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내하는 표지판인 것처럼 사실 토라도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맨날 혼내시죠. 니네가 지키는 계명이 그 계명이 아니야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이 연음마로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뭔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니까요. 오늘 미사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겠다. 마음을 참 다잡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아, 나좀꽉 막혔나? 이런 생각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53이고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또 쉬는 주일이니까요. 요곡 골라봤습니다. 양채훈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듣고요. 이어서 자케오나무 그 사랑을 난 보았네 띄워드릴게요.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이롱,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아무것도 걱정 마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가 주는 선물 기도는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이 시가 그걸 얘기한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젊은 날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네팔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또 거제도, 통영 쪽도 그렇고요. 네팔에서 너무 큰 홍수가 일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네팔은 몇년 전에도 강진이 지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너무 덥고요, 여름에. 겨울에는 또 추울 때는 정말 너무 춥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참 혹독한 것이 기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 다음에 이제 방송되는 공동의 집 지구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쉬었지만 5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확실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또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제작한 게 있거든요. 이제 내일 드디어 방송이에요. 떨립니다. 내일 31일 오후 5시에 신나라의 달콤한 5시 대신에 특집 방송이 됩니다. 육아를 삽니다라는 다큐멘터리, 라디오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1시간짜리지만 TV랑 라디오를 둘다 연출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육아의 어려움을 물건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기도 하고, 그래서 육아는 사는 게 아니라 육아는 하는 거고 물건을 사는 거보다 소비를 하는 거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내일 오후 5시에 알람 맞춰 두시고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353님이 나의 생명 드리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 곡은 성밴드의 버전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5647님은 형제에게 베푼 것, 가톨릭 성가 틀어주세요 하셔서요. 네, 김혜연님이 부른 형제에게 베푼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성밴드 나의 생명 드리니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성녀 잔 주강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성녀인데요. 어부였던 아버지가 실종된 후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불쌍하고 헐벗은 이들을 돕기 위해 수도회에 입회했고요. 반신불수의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돌보는 걸 시작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의외로 부당하게 원장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침묵하면서 하느님만을 신뢰했는데요. 그녀가 설립한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또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실바노, 성녀, 가우덴시아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예, 축일 축하하시는 분들께 문자 메시지 보내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축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화살기도 바치는 것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일의 성인도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성인 중에는 성 요셉이 있어요. 어떤 요셉이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고 나오는 네 복음서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의 축일이고요. 또 니코데모, 성녀 루피나 등 19분이 계시니까요. 미리 알고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축하 사연 읽어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올게요.

네, 최준익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반박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도 주일이니까 미사 잘 참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끝곡으로 라온콰이어의 주님께 사랑, 평화, 영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 시간으로는 내일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0: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대화동 본당 협력사목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하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제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당신 계명은 영원히 저의 것, 그 계명 저를 원수보다 슬기롭게 하나이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저는 당신 법을 묵상하기에 어느 스승보다 지혜롭사옵니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당신 규정을 지키기에 어느 노인보다 현명하옵니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3: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2: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0: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자렛에서 벌이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앉아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이 다 뭐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절름발이가 일어서고 뭐 아니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한 대목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주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파견되어 온 자다라고 당신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선포와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 신년이라고 구약에서도 말하는 그

0: 주님의 은혜로운 해, 해방과 자유, 구원의 때가 당신이 여기에 계심으로써 일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요셉과의 관계로 사람들이 다른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뭐 이들을 배척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당신이 이걸 통해서 당신이 바로 이 시대에 파견되어 찾아오신 위대한 예언자, 그러한 예언자들보다 그러한 예언자로서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분으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과연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당신 자신들을 찾아왔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을 밖으로 몰고 가서 벼랑 끝까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죽이려 하는 데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떠나가십니다. 이 나자렛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 밝혀주신 사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분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밝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밝혀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러한 뭐 메시아로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주님 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것 앞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밝히실 때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명 또한 당신이 해야 되는 일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당신은 누구요라고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우리 신자들은 세례명 되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정보를 자꾸 요구하면 뭐 얘기해요? 나이, 고향, 학교, 직업, 자동차가 뭐다, 집이 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쩌다가 성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디까지 물어봅니까? 본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학렬을 따지는 남자들 사이, 특별히 학렬까지 따지는 사람들까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야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정의할 때 나는 이 땡땡, 나는 김 땡땡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소개해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에게 나 자신을, 특히 우리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나 자신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하소서.
1: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시도다.

0: 안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1: 아멘.

0: 계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춘추전국 시대에 일에서 유래한 노마식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말로 보통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자 공식적으로 여름이 끝나는 날인데요. 지나간 시간과 계절 동안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고 또 그걸 교훈으로 삼았을까요? 그 모든 기억이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지혜의 등불이 돼주길 희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액션송 3집에서 믿음의 문 띄워드렸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이라니요. 저 너무 지금 깜짝 놀랐어요. 벌써 8월이 나갔어. 진심으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이 더위는 가라 가라 하면서도 9월이 되니까 또 제가 공부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런데요. 그래도 또 힘내가지고 우리 또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려야겠죠. 언제 올지 모를 이 가을. 조금 시원해지나 했더니 다시 덥고 조금 시원해지나 했더니 다시 더워지는 이 여름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대 평화와 함께 아침 보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할 때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P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빵톡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월요일이에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어떤 책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죠. 주비루스의 웃음을 주님께 듣고요.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연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사과는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좋아하는 우리 형제를 위해 늘 한 접시 가득 깎아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른들은 자갈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몸이 클수록 오히려 배불리 먹는 게 힘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어머니 눈에는 그저 자식이었기에 과일을 듬뿍 깎아주셨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과를 깎고 계셨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사과가 맛있기는 하지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주시려는 어머니 마음은 잘 아니까 저희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깎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나는 깎아주면 잘 먹을 줄 알았는데 내 말대로 먹고 싶다고 할 때 깎아주는 게 더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과를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학교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서로 마음을 써주는 법이나 기억해주는 세심함이 비슷해 늘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내뱉었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친구는 한동안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며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화해하자 라고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친구는 사과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잘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친구 방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사과를 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라며 따졌다. 내 말을 가만히 듣던 친구는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해주었다. 용연아, 나는 마음에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아. 딱지가 앉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자꾸 와서 사과한다고 화해하자고 하면 아물지도 않은 딱지가 억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야. 너도 답답하겠지만 내 마음이 네 사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 마음 편해지려고 사과하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내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깎아주려 해도 먹으려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결국 공기 중에서 누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억지로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 답답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포, 서미슈, 황소리가 함께한 우정일기였습니다. 네, 신부님의 글은 항상 따뜻하죠. 오늘도 이용연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사과는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함께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사과가 나오죠. 먹는 사과와 화해하는 사과. 네. 먹는 사과 깎는 얘기하는데 저또 사과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안 깎아주시는데 제가 깎아서 다 아이들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사과를 깎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얘들아 사과 먹을래? 물어봤어요. 그냥 깎아주면 먹을 텐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시리얼 먹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침에 시리얼을 말아주면서 좀 애들이 먹겠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과를 열심히 깎아주시는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 예, 왠지 애들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문자 메시지 좀 볼게요. 3524님이 DS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로 떠나는 보급 여행에서 불렀던 스페셜 원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걸? 이몇년 전이에요?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기억 아직도 하신다니.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물론 기억하지만 전 진행했으니까 그렇지만 매일 들으시는 분이 이 곡을 노래로 떠나는 보급 여행에서 들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사모이사님. 와. 이곡꼭 들려드려야겠어요.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노코아빠 승유님은 17이다에 지금 갑니다 신청해요. 두곡 신청했는데 취소됐어요 하셨는데 요즘 신청곡이 조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다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묵혀뒀다가 나중에 들려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곡 있으면은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17이다의 지금 갑니다 듣고요. DS 워십 스페셜 원스 띄워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셉이 있습니다. 내 복음서에서 모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고 전하는 인물이죠. 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청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룰 것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후에는 필립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니코데모, 성녀 루피나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 가득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9월이죠. 9월 1일에 축일 맞이하는 분들은 또 총 39명이나 계시네요. 성인이 성 기드온, 도나토, 레글로, 레토, 루포, 마르코, 와 정말 많아요. 빅토리오, 빈첸시오 성인도 있고요. 식스토, 오 여호수아 구약 인물이죠. 이렇게 또 축일을 맞으시니까요. 내일 혹시 내가 아는 지인이 축일이다 아니면 내가 축일이다 하시면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내일 축하해드리고 사연과 신청곡도 소개해드리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르는 나의 기도 듣고요. 이어서 유승훈의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릴게요.

네, 윤순이의 나의 기도 이어서 유승은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나자렛의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자 회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을 조금 더 깊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그 소리 온 땅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봉독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첫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구원과 해방에 대한 약속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서 예수님의 출신으로 관심은 바뀌어 버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척과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참된 해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보다는 곁에 있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를 보냅시다.
1: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 현장에서 한국 음식이 폭발적인 인기였다고 합니다. 4만 원에 달하는 이 음식,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바로바로 불고기 김밥.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김밥을 만든 사람이 어린 시절 운동회 날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김밥은 속재료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죠. 당근, 오이, 시금치, 단무지, 참치, 맛살 뭐든지 넣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의외로 다 잘 어울린다는 게 매력인데요. 우리 오늘 하루도요. 김밥처럼 이런저런 재미들을 넣어서 나만의 맛있는 하루로 만들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더 자두 김밥. 이 노래로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날 친구들이랑 함께 먹었던 그 김밥.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게 싸준 그 김밥. 그 추억을 뉴욕 한복판, 미국 최고의 테니스 축제에서 재현을 한다니 너무 재밌죠. 근데 4만 원이래요. 4만 원. 불고기 김밥. 뭐 불고기 김밥이 예전만큼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김밥. 한국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김밥은 아니지만 4만 원에 달하는 불고기 김밥이 인기 최고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제가 김밥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저나 이 김밥의 맛과 매력 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전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취향이 또 세계에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요. 2373님 말로 맛있게 말아주시는 복디와 작가님이 짱 최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열심히 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피디님의 선곡까지 더해져가지고 행복을 여는 아침 불고기 김밥보다 더 인기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미애님, 김밥 생각했는데 불고기 김밥이요. 아이들 어릴 때 불고기 해먹고 남으면 간단하게 불고기 김밥도 말아줬었던 기억이 나요. 와, 이거는 집에서 만든 불고기 김밥. 저 집에서 만든 불고기 김밥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와, 되게 호화로운. 왜냐면은 그냥 불고기 김밥이 아니잖아요. 그냥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맨입에 먹어도 맛있을 되게 좋은 질의 불고기를 남긴 했지만 그거를 김밥에다가 말면은 맛있었겠다. 김정배님, 인생도 김밥처럼 둥글둥글 말아가야 할 것 같아요. 김상은님께서는 곰밥 출석해요. 황상현님, 복디 8월 마지막 월요일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어요. 8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이제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될 텐데요. 이제 8월 마지막 날 마무리하면서 8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나의 8월은 어땠다. 나의 9월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사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안 해보잖아요. 우리 2시간 동안만큼은 이런 얘기해보면 어때요? 나의 8월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땠네요? 아니면은 이제 9월에는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복이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문화예보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참여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是今年呀，我奶奶是公公妹，我奶奶是阿姨舅。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8월31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오늘은전국에비가내리겠습니다특히출근길중부지방을중심으로집중호우가예상돼조심하셔야겠는데요지금중부지방과호남서부를중심으로비가내리고있습니다특히호남서해안에는시간당50mm 안팎의강한비가쏟아지고있습니다이에따라전북고창과부안전남영광에는호우경보가강원원주와충청전북서해안에는호우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오늘오전까지충남서해안에시간당최대 80mm 이상강원남부영서와충청호남서부에는시간당 50mm 이상의세찬비가쏴쏟아지는곳이있겠습니다남부지방의비는오늘밤이면대부분그치겠지만중부지방은내일오전까지경기동부와강원지역은내일오후까지비가이어지겠습니다한편남쪽에서덥고습한공기가유입되면서남부지방은폭염특보가계속되고있습니다특보가내려진남부지방에서는오늘한낮에30도를웃돌겠고또상대적으로비가많이내리는중부지방은더위가한풀꺾이겠습니다오늘서울의낮기온26도부산34도가예상됩니다이상 CPBC 나스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그중에서 호남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밤이면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그중에서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옛날 우리 추억의 만화 영화 속 날씨 생각하면요. 하늘은 그냥 파랗고 해님은 노랗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은 만화 영화가 막 날씨며 배경이며 이렇게 실사 못지않게 진짜 못지않게 사실적이고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만화 영화 하면은 생각나는 그 시절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하는 그 디즈땡 이야기해도 되나? 디즈땡 그 일요일에 디즈땡 만화 있잖아요. 만화 영화. 그걸 진짜 진짜 좋아했고요. 또 아, 이거 세대의 나이가 나오는데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돌이 이런 거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화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 함께 듣고 올게요.

황성수님께서 은하철도 999 따라 신나게 불러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어서 또 만화영화 주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달려라 달려라 하니 듣고 올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만화, 영화 주제가를 들으면 그저 신나고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를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만화 영화 주제가의 전주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 노래 하면서 신나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웃으며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한 거죠. 원곡자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는데도 말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난 것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유로운 오후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또 함께 만화를 보던 사람들이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나 역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건너 닳고 다른 어른이 된다는 것도요. 그 시절을 잘 지나온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나 인사를 건넵니다. 참 잘 자랐다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다 괜찮다고 말이죠. 만화 영화 주제가를 생각하면 아 재밌다 신난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괜히 갬성갬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곡자가 그 목소리

그대로 라이브를 불러주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저 역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기들도 추억의 만화 영화 생각 가끔 나시죠? 오늘도 만화 영화 주제가 듣고 벌써부터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만화 영화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그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 이야기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나저나 이 어떤 만화 주제가였길래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나, 햇살 한 줌의 그 주인공인 그 만화 영화 주제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노래예요.

스페비시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은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요. 아기 공룡 둘리의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고미경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만화 주제가 들으며 첫 출근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2670님 8월의 마지막 날 함께해서 행복해요. 복디. 구공탄 희동이가 다 생각나요. 깐따라 삐야 라고 다들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김은서님께서는 어릴 때는 고길동에게 쫓겨나가는 둘레를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요 정체 모를 동물들까지 품는 고길동이

참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맞지 맞지. 예전에는 저 아저씨는 저렇게 표독스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둘리 주인공을 내쫓고 못돼 처먹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와, 그 고길동 아저씨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정체 모를 동물들 말썽 피우는 이 친구들을 다 품어냈죠. 크, 대단합니다. 1214님, 희동이가 둘리 다리를 묶어서 둘리가 엄마랑 헤어지게 됐을 때 엄청 울었어요. 희동이 나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아, 귀여워.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직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 아,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 저는 줄거리가 딱히 기억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냥 둘리가 엄마랑 헤어졌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희동이가 쪽쪽이로 물고 있고 그리고 도우너가 뭐 바이올린을 타고 다니고 또 마이콜이 라면을 좋아하고 이 정도 이런 정도만 이렇게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 라인을 다 기억하시는군요. 류하느님, 만화 주제가 떼창하며 그때 그 시절 추억 소환하는 그리운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금 들려드린 아기 공룡 둘리는 좀 멋을 부린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호이 호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호이 호이 이래서, 아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야, 우리가 들었던 게 아니야, 이건 뭔가 리메이크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아 원곡이 아닌 것 같은데. 호이 호이 원래 이렇게 오빠 호이 호이 이렇게 오빠 기워야지. 진짜예요. 아 정말 호이 호이 노. 자, 김은정님, 저는 긍정 마인드 캐릭터 빨강머리 앤과 캔디를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요. 그 시절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음을 새삼 느껴요. 그러고 보니 달려라 하니의 하니도 꽤 긍정 캐릭터네요. 씩씩하고 희망차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멋진 만화 주인공들 닮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네요. 그쵸, 긍정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전에 그 달려라 하니 주제곡에서 저 그 뒤 2절은 처음 들어봤는데, 하니가 나는 악발이라는 별명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깜짝 놀라서요. 악발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등도 하고 달리기에 1등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때는 진짜 이 가사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별 생각 없이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꽤나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예요.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어른이에게도 되게 와닿는 그런 가사인 것 같으면서도 막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굳세게 살 필요가 있나?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아니,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허수진님, 저도 복디가 말한 만화 많이 봤어요. 곰돌이 푸, 캔디, 달려라 하니 많네요. 핑왕통키도 많이 봤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오늘은 만화 주제곡으로 시작하네요. 피광통키 맞죠? 그 피구공도 되게 유행했잖아요. 불꽃슛 불꽃슛. 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놀이에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는데. 자, 2670님, 우리 신랑 파마가 구공탕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이콜 그 구공탕 라면 끓여먹는 마이콜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자, 0353님, 아기 공룡 둘리 딸내미가 너무 좋아해서 비디오 대여점에서 녹화 테이프 사다가 무한 반복 봤었어요. 그쵸. 아기 공룡 둘리 같은, 지금의 약간 뽀로로 같은 거잖아요. 아기 공룡 둘리. 아, 많은 친구들의 그 인기를 사로잡았던. 자, 9867님, 만화 영화 주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저도 하하, 호호 아줌마, 모래 요정 바람돌이. 모래 요정 바람돌이. 그 다음 뭐지? 나나나나나.
그리고 천년 여왕, 들장미 소녀 캔디. 아, 만화만 보고 산 듯하네요. 월요일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겹치는 만화가 많아요. 그쵸? 모래요정 바람돌이도 그렇고 그거 있잖아요. 이 주전자 문지르면 뭐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러는 거. 아, 이렇게 음만 기억나. 가사는 기억 안 나. 아, 네, 뭐 기억력의 한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화 영화의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야 되잖아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우리 신랑 빠마가 구궁탕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힝! 다시 읽어도 재밌네. 2670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8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으면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일은 내가 챙긴다. 보기 대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동안 충전 잘 하셨어요? 삶의 쉼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9월은 그냥 평화를 빕니다. 7409님, 8월에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를 반복. 내일 9월부터는 추석 전까지 목표 몸무게 달성해볼까 합니다. 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이어트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살이 빠졌다가 찌면은 또 아, 뭔가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다시 새로운 다짐 해주신 7409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미경님,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정년 퇴직 후 새롭게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긴장감 안고 출근길 나섭니다. 미경님, 20년 동안의 짬바가 어디 가나요? 아, 분명히 새로운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날부터 그분들 기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잘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게 또 회사 생활하는 그런 요령 아닐까요? 미경님 화이팅! 첫 출근 화이팅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짐 보내주세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한국장테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진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563님께서는 여행 가시나 봐요. 이번 주 동기들과 1박 2일 여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3일 동안 아자아자 파이팅! 와, 회사 동기 아니면 학교 동기인가요? 여행 1박 2일 여행. 조금 늦은 휴가지만 너무 재밌겠네요. 특히 동기들이랑 가니까 더더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1박 2일 화이팅! 3일 동안 화이팅! 8573님, 100만 원에 눈이 멀어 우수사례 대회에 공모를 해버렸는데 오늘이 발표 날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꼭 1등 하리라 응원해주세요.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0만원, 8573님은 100만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겠군요. 화이팅! 기도할게요. 화이팅! 자, 0805님 처음 참여해주셨고요. 말일이라 모임 회계 결산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지만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말일, 오, 그쵸. 말일이라서 바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 다 한 분 한 분께 다 선물 드리고 싶은데, 아이, 참. 대신, 복디가 응원하면서 큰 목소리로 파이팅! 외쳐봅니다. 파이팅! 자, 0980님, 오늘의 다짐, 엄마랑 같이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며 목을 풀고 오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성당에서 어르신 대학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가 개강이에요. 방학 내내 잠겼던 목을 노래방 가서 풀고 와야 합니다. 개강날 우리 성당 어르신들께 엄마의 파워풀하고 시원한 목소리로 어르신들의 속을 뻥 뚫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와, 진짜 어머니 멋있다. 뭔가 실버대학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노래 잘 푸시고 노래 딱 푸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 잔 탁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이 뻥 뚫리지 않을까? 0808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외손자 육아하느라 참여를 못했어요. 이제 졸업했네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려고요. 지금처럼 우리 외손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자, 말일이라서 바쁘신 0805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모임 회계 결산도 해야 하고 하지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복디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0808님께서 신청하신 조용필의 꿈까지 듣고 올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 대성당 1898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

0808님께서 신청하신 곡 조용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박지연님께서 만화 이야기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오늘 아침 괜시리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포레스탈라의 마법의 성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연님께서 신청해 주신 포레스탈라가 부른 마법의 성 들으면서 1부 마칠게요. 여러분 이 곡 듣고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차경옥님, 8월 마지막 날까지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합니다. 9월도 잘 들을게요. 황상현님, 8월은 휴가로 충전하고 9월에는 추석이 있네요. 8월 잘 마무리해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 잘하고 9월에는 추석이 있고 또 우리가 쉬는 날도 좀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이 있어서 좀 더 힘내고 자 그렇게 9월 시작해 맞이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8월의 마지막 날 8월의 말일이니까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종근당건강 한국비드랩 한국인삼공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이문세, 조조할인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이문세 씨의 조조 하이린이긴 하지만 이적님이 피처링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적님의 파트였습니다.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비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자, 요즘은 극장에서 조조 할인 말고도 받을 수 있는 할인 참 많죠. 뭐 멤버십 할인이라든지 제휴 할인, 카드 문화 혜택도 꽤 많고요. 근데 예전에는 딱 아침에, 이른 아침에 첫 회, 그 영화관의 첫 회를 봐야지 500원이 할인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보기들의 전성 시절 500원이면은 무엇을 하셨나요? 참고로 복디가 태어났던 1986년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이 한 그릇이 500원에서 700원 사이였다고 하네요. 와, 500원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고요? 아씨, 그때 먹었어야 되네. 그리고 오므라이스가 1300원, 설렁탕이 1400원. 지금은 14,000원이잖아요. 와, 요즘은 500원으로 뭘 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절 때 돈 500원이면 무엇을 하셨나요? 궁금하면 500원.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이문세 조조 할인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문세, 이적이 함께 부른 조조할인 듣고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성기 때 돈 500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 500원 갖고 나는 뭐 했지? 저는 500원 갖고 뭐 했지? 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그 사탕 3개 들어있는 신호등 사탕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사탕, 알사탕이 들어있는 신호등이 50원에서 100원이었던 것 같고요. 껌도 한 200원이면 샀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나 지금 그만 얘기해야 되나? 500원 갖고 뭘 할 수 있었더라? 500원. 그때는 막 새우깡 이런 것도 500원 아니었어요. 500원이었던 것도 막 학생 다 되고 나서 5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6199님, 500원으로요. 학교와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나에 100원에서 500원이면 3개 이상은 먹을 수 있었죠. 제 또래신가 봅니다. 저도 이랬던 것 같네요. 하나에 1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아, 100원, 1, 200원 정도 했었고 500원이면 진짜 3개 정도는 또 하나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7703님, 그땐 500원이 지폐였어요. 어? 예? 예? 뭐라고요? 와, 저 그때는 제가 세상이 없었겠죠? 지폐였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전 500원만 봤어요. 0848님, 1986년 DJ박스가 있는 근사한 떡볶이집 떡볶이가 500원이었어요. DJ오빠 목소리가 참 멋졌어요. 추억 돋네요. 오, 요즘에 신당동 떡볶이 가면 옛날에 막 DJ 박스가 있고 막 이렇던데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맞죠? 복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컵볶이라고 하잖아요. 컵 종이컵에다 떡볶이 담아주는 거 이런 거 한 2, 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500원이면은 막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하네요. 8814님 어, 부르조아. 책상 균형 맞출 때 500원 사용하지요. 흔들흔들 하던 것이 딱 고정됐을 때 기분이 좋아요. 우와. 김정배님, 국민학교 학생 때 명절에 세뱃돈으로 500원 지폐 나왔다. 지폐 받으면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잃어버린다고 보관하시겠다고 하여 드렸는데 그 돈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배님 장가 갔을 때 그 돈 썼을 거예요. 자, 이삭부 하나님,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묵꼬치 하나에 50원이어서 500원으로 10개 먹었어요. 와, 10개. 와, 부자다 부자. 오뎅꼬치를 10개나 먹었다니. 8766님, 복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떡볶이 한 접시가 500원이요.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떡볶이 한 접시 500원이요? 근데 목욕하고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뭔가 이렇게 불량식품 느낌의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겠네. 0808님. 1970년대 냉면이 400원, 갈비탕이 500원, 커피는 80원 정도. 지금은 상상도 안 되지만 꽤 큰 돈이었죠. 냉면이 400원이요? 저 어제 산에 갔다가 먹은 냉면이 산에 갔다 내려와서 먹은 냉면이 12,000원이었는데요. 400원이요? 와, 나 그때 살았으면 되게 부자였을 것 같아. 허수진님, 항상 아빠가 주일에 성당 헌금으로 500원짜리 두 개 놓고 가면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군것질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유, 귀여워라. 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겠죠? 500원짜리 두 개 다 안 넣을 거라는 걸. 자, 조조 할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성기 때 500원 가지고 무얼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1970년대 냉면이 400원, 갈비탕이 500원, 갈비탕을 사드셨다는 0808님께 선물 드리면서 엑소의 Love Me Right 듣고 월요일 코너 박현민의 문화 예보로 돌아올게요.

0: 한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문화 예보.

0: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또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우리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1: 왜 그럴까요?
0: 그러니까요.
1: 매주 월요일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도.
0: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지난주는 네, 뭔가 지난주. 마지막 그 개강을 앞둔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라서 네. 강원도 여행, 양양 여행을 좀 다녀왔고 쉬는 동안 좀 이것저것 와이프 아내랑 같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0: 양양 날씨는 어땠어요?
1: 가는 전날 비가 왔고 그날은 좀 흐리고 돌아와서 또 비가 온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많이 덥진 않았겠네요.
1: 네, 덥지. 흐려서. 근데 오후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0: 습했나?
1: 특히 바닷가 나갔을 때 이게 가림막이 없잖아요.
0: 그치,
1: 이제 바닷가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잠깐 들어가 있다가 저녁이나 아침 때 많이 바닷가를 갔습니다.
0: 여행 진짜 개강을 앞둔 마지막 주에 여행을 다녀오시다니 너무 잘하셨네요.
1: 마지막 발악 같은 거.
0: 이번 주면 시작되죠, 개강이. 오늘부터
1: 내일 시작돼.
0: 내일 6월 1일.
1: 내일 들어 6시간 수업해요.
0: 6시간이요?
1: 네.
0: 하루에 몰아서 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화요일 날을 제가 두 과목을 하는데 그 나머지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오전 오후를 거의 수업을 하면서 보내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0: 와, 6시간 동안 이야기하시려면 쉽지는 않겠네요.
1: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대학 제가 이제 맡고 있는 1학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 네네네. 넘치고 이런 걸 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을 안 해요.
0: 그쵸, 당연하죠.
1: 그런가요? 저는 말을 많이 하던 학생이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3시간 동안.
0: 그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누가 네. 하겠어요.
1: 저는 약간 티키타카를 기대하고 갔는데 거의 3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리고 6시간 내내.
1: 애들이 피가 나지 않을까 귀에서. 정말로 쉼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래도 우리 평론가님 체력도 약간 잘 관리하셔야겠어요.
1: 네.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0: 자,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0: 이번 주 수요일 극장가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초가성비 화제작이 찾아옵니다. 배우 류승룡, 하지원이 뭉친 가족 느와르 영화가 개봉합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 영화제 제22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청풍 호반에서 개최됩니다.
1: 자, 첫 번째 소식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화제작이라고요. 도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0: 네, 영화 옵세션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생소할 수는 있는데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초가성비 흥행 화제작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게 네. 이게 되게 호러 서스펜스 영화거든요.
1: 호러 서스펜스.
0: 네. 근데 10억 원 정도의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상반기에 먼저 개봉을 한 영화인데 네. 글로벌 흥행 수익이 지금 4억 달러 한화로 한 5,500억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들여서 만든 다음에 5,500억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게 큰 돈을 들인 다음에 블록버스터를 만든 다음에 큰 돈을 번 것과 달리
1: 그쵸?
0: 적은 돈을 넣고 큰 돈을 와... 얻은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더 좋죠. 그쵸, 더 좋겠죠. 왜냐면은 그렇죠. 가성비라는 단어가 여기 딱 맞는데 그렇다고 못 만든 영화가 당연히 아니고 정말로 이 신선도를 판단하는 게 로튼토마토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이 신선도 94%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1: 옵세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집착, 소유 막 이런 거잖아요.
0: 아, 역시 영문과.
1: 아, 그쵸, 영문과.
0: 아, 역시 정중한의 영문과.
1: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0: 네. 이 짝사랑하던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남자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나뭇가지를 얻게 되고 그 소원을 빌어요.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라, 해달라. 우리가 연인이 되게 해달라. 근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소원이 네. 굉장히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로맨틱한 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정말 나를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1: 집착 옵세션을 이게, 하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연인, 따뜻한 연인, 어떤 로맨틱 이런 거를 벗어나서 왜 이 장르가 호러겠습니까?
1: 와.
0: 정말 서스펜스, 정말 그 왜 미저리 같은 집착이잖아요.
1: 어머어머.
0: 그 정도의 집착을 해서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1: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0: 맞아,
1: 이 여자가
0: 맞아요.
1: 나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되고.
0: 정말 집착과 관계라는 게 딱 어울릴 만한 정도서 이 손을 물르고 싶지만 물을 수 없다는
1: 어머어머어머.
0: 얘기를 듣게 되고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그래요?
0: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1: 그쵸.
0: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일반적인 스토킹 영화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좋다고 매달려서 하는 그런 스토킹이 예전에 이제 신민한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를 우리가 소개할 때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호러로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예고편만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1: 그래요?
0: 이 소원을 물고 싶어하는 남자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데
1: 네.
0: 아무튼 이게 정말로 미국에서는 흥행을 했고 한동안 한국 극장가가 좀 잘 됐어요.
1: 네네.
0: 그리고 근데 되짚어보면 되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잘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소개했던 영화들이 다 잘 됐는데 호프 당연히 잘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파이더맨 저희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역시도 당연히 잘 됐고 그 다음에 놀란 감독님의 오디세이도 지금까지도 너무 아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티켓 예매가 너무 힘들어.
1: 보고 왔잖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진짜 보고 왔잖아요.
0: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1: 너무 많고 막 겨우 정말 겨우 예매해서 아니 이렇게 극장에
0: 이렇게까지...
1: 예매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0: 그렇죠. 왜냐면
1: 아니
0: 시간대 좀 안 좋고 평일이면 예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너무 예매가 힘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나 오랜만에 영화관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매일 수시로 확인하면서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매가 힘들다니.
0: 놀랐는데 이제 이 두 영화에 이제 좀 많이 집중된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영화 한 편 한 편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걸 보고 싶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영화 두 편을 갖고 온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옵세션입니다. 그 저희가 상반기에 살목질하는 영화를 소개했고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잖아요.
1: 그것도 무서운 거죠.
0: 맞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땡플릭스 아니 OTT 어떤 장르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네. 옵세션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 무서운 거 없나? 이렇게 찾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들이라면 이 옵세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무서운 거 잘 보세요.
0: 저는 좋아하면서 놀라면서 봅니다.
1: 아, 막 가려가면서 반은 네. 날려가면서
0: 아, 가리진 않아요. 아, 끝까지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봅니다. 어릴 땐 호러를 되게 좋아했어.
1: 저도 어렸을 땐 좋아했었는데
0: 지금은 좀 약간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1: 겁이 많아졌나 봐.
0: 그런가?
1: 너무 슬퍼.
0: 인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를 좀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배우 유승용. 지금 너무
0: 무섭죠.
1: 외국 영화들만
0: 맞아.
1: 지금 흥행을 해 가지고 속상해요. 한국 배우 그 한국 영화들도 얼른 힘을 받고 좀 같이 흥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영화 가져오셨습니다. 배우 유승용 하지원 주연의 가족 누아르 영화였고요.
0: 네. 제목이 좀 또 이것도 웃기죠.
1: 비광.
0: 비광입니다.
1: 고스트 오브 그 비광.
0: 맞습니다. 그 비광이에요. 이것도 옵세션과 같은 날인 수요일 9월 2일 날 개봉을 하는 영화인데요. 그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네. 공유진 배우가 나왔던 이재영 감독님의 차기 신작인데 류승룡 배우 그리고 하지원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이게 가족 영화라고 하면은 좀 알 텐데 가족 누아르 영화라는 게 좀 그렇죠.
1: 가족 영화면은 약간 훈훈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가족
0: 가볍지 않은 거죠.
1: 가족 누아르.
0: 누아르.
1: 이 막 누구 싸우고 맞아요. 때리고
0: 범죄물이 네, 약간 너. 섞여 있고 네. 약간 그런 장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작은 되게 훈훈하게 시작해요. 톱스타 부부예요. 네. 약간 인플루언서 부부인 거죠. 그 남편이 류승룡이고 아내가 하지원이에요. 남편은 그 운동선수로 굉장히 톱 반열에 올랐고 하지원은 배우로서 톱 배우였던 정말 이런 부부가 있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핫해요.
1: 그쵸.
0: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딸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류승룡의 딸이다라는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시점에 나타나게 되면서 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게 하지원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 보니까 이 한순간에 정말 탑 배우, 탑스타였던 이들의 부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8년 후에 그 딸이 여중생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1: 어머, 그 딸이 나타나서 되게 시끄러워졌던
0: 맞아요.
1: 그 딸이 누굴 죽인 거예요?
0: 그런 용의자 선상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얘기가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아르라는 얘기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비광이라는 게 모두가 이제 고스톱을 알진 않겠지만 고스톱을 하는 사람 알죠. 비광이라는 게 광이잖아요. 일단
1: 네,
0: 다섯 개의 광 중에 하나인데 네. 비광은 다른 광보다 대접을 덜 받아요.
1: 0.5점.
0: 맞아요. 점수가 낮잖아요.
1: 네.
0: 아, 이게 너무 디테일하지 말고 대접을 덜 받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강도 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5강을 완성하려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결정적인 패란 말이에요.
1: 안 되죠.
0: 근데 혼자로는 왠지 뭔가 이게 대우를 못 받는 애였지만 그런 이야기가 녹아있다 보면 됩니다. 그 과거의 미스백에서는 두 여성의 연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이 벼랑 끝에 몰린 이 비강 같은 가족이 다시 한번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5강 같은 결말로 향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무거워요. 가족 이야기지만 무겁지만 알겠지만 이게 끝에서 이제 좀 5강으로 향해 가니까.
1: 근데 가족이 다시 뭉친다는 거는 하지원 씨도 같이 뭉친다는 거예요.
0: 그렇게 되겠죠.
1: 왜냐면 내 딸이 아닌데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가족이 되는 거구나.
0: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가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건데 이재영 감독의 미스백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작품으로 얘기를 하면 편할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소개했던 작품인데 클라이맥스 기억하시나요? 주지훈 배우와 하지훈 배우가 출연했다.
1: 맞아요.
0: 그것을 연출한 게 이 이재영 감독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 비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2021년, 22년쯤에 만들어졌다가 네. 개봉을 못하고 있었다가 그 와중에 클라이맥스를 찍었네요.
1: 어머.
0: 근데 클라이맥스가 상반기에 잘 됐어요.
1: 그러니까
0: 사지원 배우가 두 번째로 이재영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게 클라이맥스인데 이 클라이맥스보다 더 먼저 찍은 게 비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첫 번째 홈에서 어땠는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부부가 공교롭게도 거기도 하지원이 톱스타로 나왔다가 그쵸. 나락으로 가는 역할이 맞아요. 나와서 비슷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남편이 다르죠. 주지훈이 아니고 류승룡입니다.
1: 근데 류승룡 배우가 최근에는 계속 코믹과 관련된 역할들을 맡았어가지고 이번 그쵸. 작품이 굉장히 또 다시 이미지를 뭔가 변신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딱 하나 그게 있어요. 류승룡 배우 하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거 하나 기억나시죠? 무빙.
1: 무빙이요?
0: 무빙에서
1: 무빙도 있고 그 7번 방의 기적도 그
0: 맞아요.
1: 아버지고.
0: 그건 더 과거니까 네. 무빙 2가 이제 앞두고 아, 있으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1: 김부상에서도 아버지였고.
0: 아 그렇죠. 그런 역할이 좀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제 무거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지원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1: 어떤 진지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실지 기대가 돼요.
0: 맞아요.
1: 워낙 재밌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0: 왜냐면 극과 극이잖아요. 톱 그 스포츠 스타였다가 네.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새로운 딸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의 모습까지 연기를 해야 되니까 거의 1인 2역에 가까운 다른 삶을 표현하겠죠.
1: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영화제 소식이에요. 아시아 유일의 음악 영화제라고요.
0: 맞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1: 아, 이거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음악 그 동아리 했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꼭 지금도 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하면은 가더라고요.
0: 맞아요. 영화제 가장 큰 영화제는 부산영화제라고 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부산영화제 외에 이제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제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약간 음악영화에 특화된 영화제가 바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고 소개해 주셨다시피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악감독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음악감독의 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장기하 씨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들어오면서 좀 더 음악감독이 이제 도드라지는 그쵸, 표면에 그쵸.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역할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유수의 음악감독들이 다 모이는 그 오. 음악 영화들이 다 모이는 어떤 영화 유일한 영화제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집행위원장이 왕가 사는 남자로 천만 영화 감독의 등극한 이 장항준 감독님이 집행위원장을 네네. 맡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음악 감독님들 쟁쟁한 음악 감독님들이 이제 막 상도 받는 그런 영화제겠죠?
0: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신설된 이게 뮤직 인사이트 부문의 이제 후보들이 음악 감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 파묘 있었던 최병 추종병기 활 1987 파묘로 음악 감독을 맡았던 이 김태석 음악 감독이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이제 킹 오브 킹스의 이 작품으로 제천을 찾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김사월. 네. 음악 감독님이 은빛 살구로 그리고 정용진 음악 감독 있고 광장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준혁 배우가 활약을 했던 네. 소지섭 배우가 정말로 김부장 이전에 이준혁을 잃은 맞아요. 그 아픔을 소지섭 배우가 정말 지금의 김부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배출했던 이 광장 그 음악 감독을 맡았던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영화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조용욱 음악 감독,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항상 이제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셨고 최근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이제 확장판이 나왔거든요. 땡플릭스에. 네. 그게 이제 특별 GV까지 마련되면서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조용욱 음악 감독님이 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GV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와. 킹 오브 킹스 저 최근에 봤거든요. 네. 음악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예수님 이야기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도 영화 티켓을 선물로 드린 적도 있었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또 음악이 진짜 좋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또 일반 영화랑은 좀 다르잖아요. 성스러운 신앙 이야기이다 보니까 더 좀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킹 오브 킹스가 같이 제천을 찾는다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0: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번 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문화 퀴즈 드릴까 하는데요. 문제 주시죠.
0: 이 말은 프랑스어로 검정을 의미하는데요. 범죄와 폭력을 다루면서 현대사회의 모순성과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장르물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1번
0: 누아르
1: 2번
0: 스릴러
1: 3번
0: 미스터리
1: 이 중에서 프랑스어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범죄와 폭력을 다루면서 현대사회의 모순과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장르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누아르,
1: 2번
0: 스릴러,
1: 3번
0: 미스터리.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프랑스어 노래 듣게요. 스텔라장 라모 라바게트 바히.

0: KBS 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이죠.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문화예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 어떤 거 가져와 주셨나요?
1: 이게 저희가 또 신작 때 소개했던 작품이에요. 네. 지난주에 소개했던 작품인데 땡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오. 들쥐.
0: 들쥐?
1: 네. 류준열 배우와 설경구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작품인데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10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0: 오.
1: 근데 제가 한번 이걸 1편을 보고 나니까 이건 다 봐야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다 봤어요.
0: 우와.
1: 다 봤는데 아,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사들이 다 녹아있다. 밝진 않아요. 좀 어두운 작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제가 요 키워드들을 좀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현대인의 불안과 단절이에요.
0: 오.
1: 이 들쥐라는 거를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네.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은둔형 소설가, 은둔에 살아가던 소설가 주인공, 이게 류준열입니다.
0: 네.
1: 재문제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인생까지 통째로 빼앗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랑 똑같은 존재를 발견해요. 제가 누구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가 재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너 누구야? 이러고 너무 놀랍죠. 3년 동안 이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삶을 살고 있어요.
0: 어머나.
1: 일단 무섭죠.
0: 그렇죠.
1: 이게 그래서 이 빼앗긴 정체성 자신을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노자라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네. 그게 설경구 배우예요.
0: 오.
1: 그래서 설경구 배우한테 내가 내 인생을 쟤한테 뺏겼어. 들쥐한테 네. 뺏겼어. 쟤가 내 돈까지 가져갔어. 그러니까 네. 같이 잡자. 이렇게 공조를 하게 되냐. 참 아이러니한 공조죠. 그때는 이 특이한 공조에 대해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가 불안과 단절이라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누군가와 이제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0: 그쵸,
1: 이 사회 무리에 그쵸. 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항상
0: 있죠.
1: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불안해요.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연결되지 않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나를 입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이제 불안감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요건데 이게 한 번씩 겪어봤죠. 손톱 먹은 들쥐 얘기 기억하세요?
0: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손톱 밤에 손톱 갖고 있으면은 그 들쥐가 먹고 뭐 그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 절대 그냥 버려 안 돼. 밤에 손톱 갖지만 왜요? 그거 먹고
0: 들쥐가
1: 너로 변한다.
0: 맞아.
1: 이런 이제 설화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에 모티브가 된 거죠.
0: 아.
1: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약간 질투와 결핍입니다.

0: 우리가 SNS 정말 많이 하지만 SNS를 보다 보면은 그쵸? 거기에서 화려한 삶, 재밌는 삶, 너무 성공한 삶만 나열돼 있잖아요.
1: 그렇죠. 행복한 삶만 나열.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주변에는 다 이렇게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타인의 삶을 꿈꾸게 돼요.
2: 그렇죠.
0: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흉내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말하자면 설화에 났던 그런 들쥐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짜 신분을 얻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꾸집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섬뜩하죠 사실은.
2: 너무너무.
0: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누군가를 따라하고 네. 동경을 넘어서 네. 누군가를 따라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0: 요 이야기가 사실 작품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엠본부에서 과거 OTT에서 만들었던 수지가 주연했던 안나라는 작품을
2: 아, 맞다.
0: 다시 틀고 있거든요.
2: 그래요.
0: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
2: 아, 진짜 그 안나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죠? 저는
0: 그거 역시도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네. 그 안나라는 이름을 잠깐 써봤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너무
2: 맞아요. 나를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고 잘 나가지.
0: 맞아요. 그래서 그 인생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 불안감, 초조함이 이제 발현되는 게 이제 이 작품이 안나였다면 여기선 반대로 뺏긴 사람. 여기선 뺏은 사람이 안나면은 이 들쥐는 내 인생을 뺏어간 사람, 뺏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궁극적 이 두 작품 모두 질투와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얼마나 답답할까?
0: 너무 작아.
2: 나를 증명해내야 돼.
0: 아니 내가 나 혼자 은둔형이라서 3년 동안 내가 이름 없는 작가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지문도 안 막어. 주민등록증도 바뀌어 있어요.
2: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있고 막 나를 증명해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려면은 나를 흉내내고 있는 내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0: 너무 이상하죠. 너무 내가 진짜란 걸 증명해야 돼.
2: 맞아.
0: 그런데 여기는 뭔가 은행도 사용 못해. 뭐 민증도 사용 못해.
2: 이게 무슨 일이야?
0: 디지털 정말. 사회잖아요. 지금 네. 특히나
2: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특히나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나오고 네. 부모님은 어릴 때 여기여서 그렇든가 뭔가 DNA 검사도 못해요.
2: 친구들도 내가 아니래잖아.
0: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라져요. 이 은둔한 동안에 소설가의 에이전시 역할을 이제 도맡아 해줬던 내 돈을 관리해줬던 회계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계사가 증발합니다.
2: 아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0: 네.
2: 아~
0: 너무 무서워. 일단 무섭게 시작해. 이거
2: 이게
0: 어떻게?
2: 완결이 됐나요?
0: 완결이 됐습니다.
2: 아,
0: 한 번에 다 공개가 됐고 10개짜리인데 딱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엘리에만 보면 이걸 볼지 말지 결정하라고. 이게 맞으면은 너무 궁금해진다면 네.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세 번째로 또 넘어가면 1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류준열 배우가 1인이역을 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긴 들쥐 그 류준열 역할까지 두 가지 류준열을 하게 되고 이 설경구 배우야 뭐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두 사람이 연기 호흡을 맞추는데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이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계속 생겨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랬다고 이 얘기를 뒤로 갈수록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이제 또 매력이잖아요. 장면
2: 네, 그렇죠.
0: 그런 거를 설경과 류준열 배우의 연기까지 이게 도드라지니까 네. 또 너무 재밌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와 주말 다가오는 주말에 정주행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0: 맞아요. 너무 추천합니다.
2: 네 재밌는 드라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퀴즈를 한 번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와 해주세요. 퀴즈 내주세요.
0: 네 범죄와 폭력을 다루면서 현대 사회의 모순성과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장르물인 이것은 바로
2: 정답을 발표해볼까요? 장르물 오늘의 정답은요?
0: 1번 누아르입니다.
2: 네, 누아르. 누아르가 검은색이라는 뜻인가요?
0: 맞아요. 프랑스어로.
2: 그렇지, 프랑스어로.
0: 발음, 누아르 발음이
2: 노하. 와.
0: 제가 그걸 하면은 저 할 수는 있었지만 보기를 낼 때 영어와 불어 발음을 제가 명확히 하면은 힌트가 될까 봐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자, 누아르 맞춰주신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저희가 들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타인과의 비교 대신에 온전히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에 마음 기울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정해볼까요? 만약에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똑같이 생긴 들쥐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이랑 구별할 수 있는 뭔가 힌트 하나만 주세요.
0: 삼느 얘기. 삼느 이러면 나 삼느 삼느를 말하지만 삼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납니다.
2: 삼느가 뭐였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느릿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게.
2: 맞아.
0: 저희 인생 목표죠.
2: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삼느 진짜 좋아해.
0: 저 맞아, 다음에 맞아. 책 내면 꼭 이거 삼느로 낼 거거든요. 제목은 느릿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게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2: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의 삼느를 응원하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0: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네, TVX 한 번쯤은 듣고 올게요.

K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티맥스 한 번쯤은 듣고 오셨습니다. 5056님, 아 영화 보고 싶은 날씨네요. 그쵸,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사실 막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시원한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봐도 좋고, 또 아니면 집에서 아주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누워서 땡플릭스나 OTT나 영화 보기 너무 좋은 날씨기는 한데,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월요일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신나게 또 시작을 해야죠. 김상은님, 방송 재밌었어요. 내일 방송 기다리면서 오늘도 두근두근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일은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이리훈 서재 함께하는 날입니다. 또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곡 드릴게요. 김범수, 나타나 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새해 새 다이어리를 펼칠 때면 그 새하얀 공백에서 텅 빈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고 나서 스케줄로 빼곡해진 다이어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마음도 그 못지않게 뿌듯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또 한 달을 살았구나 하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요. 게다가 8월을 보낸다는 건 단지 한 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뜨거웠던 여름 전체를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 뜨거운 계절을 뜨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